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희의
0: 영화대
1: 영화.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제가 예언을 했었잖아요.
1: 예.
0: 가을가을해지는 9월에 만나자고. 진짜.
1: 예.
0: 하늘이
1: 이렇게
0: 가을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갑자기.
1: 네.
0: 제가 지난 토요일 말고 그 지지난 토요일 8월 마지막 주 주말인가에도 에어컨을 틀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1: 그렇죠, 그렇죠.
0: 비 많이 오고 습도가 워낙 높아진 상태여서.
1: 네.
0: 근데 갑자기 막 선선하니까.
1: 아.
0: 아니 또 느닷없이 더워지고 막.
1: 맞습니다.
0: 갑자기 추워지고 또 이러는
1: 네.
0: 거야.
1: 그럴 수도 네. 있겠지만. 네. 지금 하늘 보면 너무 네, 좋습니다.
0: 정말 예. 오늘도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1: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 푸른 하늘의 날.
0: 아~
1: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0: 네.
1: 유엔이 공식 지정한
0: 네.
1: 어제가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었는데 그런 느낌이 너무
0: 어제
1: 잘 맞는.
0: 어제 진짜 날씨 네. 또 하늘이 좋았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1: 네, 그런 날들입니다.
0: 네. 예. 그러니까 이 가을 하늘은 공활한 데가 정말 딱 맞는.
1: 네.
0: 그리고 지금 두 계절이 공존하는 그런 때잖아요.
1: 그렇죠.
0: 낮은 여름이고 밤은 가을이고.
1: 네.
0: 근데 저는 개인
1: 뭐 늑대와 개의 네. 계절이라고 할까요?
0: 늑대와 개의 시간. 저는 기본적으로 이때 참 좋아합니다.
1: 아, 너무 좋죠.
0: 10월이야 더 말할 것 없이 좋지만 약간 낮에는 약간 더운데 저녁엔 선선해지는 그래서 옷도 가볍고
1: 네.
0: 이때를 참 좋아합니다.
1: 네.
0: 이분도 이때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0: 소리 없이 왔지만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
1: 네.
0: 예,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리. 예, 강소리 씨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강소리입니다.
0: 예.
2: 오, 가을 돼서 너무 좋아요.
0: 진짜 너무 좋죠.
2: 오늘 운전하고 오는데 괜히 네. 한 점이 없더라고요.
0: 아니 야. 에어컨을 안 켰어요.
1: 그러니까요.
0: 안 켜고 그냥 창문 내리고 오니까 네.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어쩌면 너무 좋다. 바람도 너무 좋다.
1: 네. 네. 불과 한두 주 만에 이렇게
0: 그리고 한 일주일 만에 확 바뀌는 듯한 느낌이어서
2: 그래서 선물 받은 기분으로 봤습니다.
0: 네.
2: 또 에이. 개편하고
0: 네.
2: 이제 두 번째 또 시작하는
0: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저희가 선물 받은 기분으로
0: 9월 1일자로 가을 개편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2: 네.
0: 시행했는데 저희가 이제 개편하고 두 번째 시간
1: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가을과 함께 개편도 오고 막 되게 여러 가지로 9월도 시작되고
1: 네.
0: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고
2: 네. 산뜻한
0: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한 뼘 더 성장할 것 같은
2: 네. 네. 그런 기분
0: 아이들도
2: 들고요.
0: 왜 이렇게 여름 방학 지나고 나서 가을에 계약해서 가면은 막 키가 훌쩍 커가지고 네, 오는
1: 맞아요. 네.
0: 아니 저 그런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런 친구를
1: 네, 네, 네.
0: 저는 그대로인데 막
1: 네.
0: 키가 막 한 뼘씩 자라갖고
2: 네.
0: 오는 거예요.
2: 그래서
0: 너무 부럽고 그랬었는데
1: 그렇죠.
0: 특히 막 남자 아이들이
2: 맞아요. 네.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커요.
1: 쑥쑥 자라죠.
0: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제 그 기나긴 여름을 잘
2: 네.
0: 견뎠으니 좀 한 뼘 성장한 기분으로.
2: 네.
0: 또 이 공동체 라디오의 영화 대 영화를 또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영화 이야기 함께 들어주시고
1: 네.
0: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스튜디오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1: 아이 그럼요.
0: 언제든지 연락하셔가지고 저도
2: 네.
0: 그 앉아서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2: 네.
0: 영화 스타 얘기 그냥 스타 떨고
1: 네,
0: 싶어요.
1: 네, 네.
0: 이렇게
2: 네,
0: 신청해 주시면
2: 네.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늘 환영합니다.
0: 환영입니다. 네. 제가 차는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2: 어, 좋아요.
0: 아, 여기에 있는 네. 이제 여러 가지 차, 커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풍족하죠.
0: 예, 예.
2: 네.
0: 이런 거 그리고 신선한 물
2: 네,
0: 제공해드릴 물. 수 있습니다.
1: 그럼요.
0: 네. 네.
1: 두 분이 계시니까 저는 뭐 이 두 분을 참여하신다는 분들이 이 두 분을 직접 뵙는 것 자체가
0: 아 이백기 시크하면서요.
1: 저는 이제 이 두 분을 안내해드린 역할.
0: 네. 문 열어드리고.
1: 이재용 씨, 강소리 씨를 이렇게
0: 네.
1: 뵙도록 아련하실 수 있도록 예, 잘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2: 네. 아, 어린이 청취자분도 오시면
0: 네.
2: 좋을 것 같아요.
0: 아, 진짜.
1: 아, 너무 좋죠.
0: 아, 뭐, 남녀노소.
2: 네. 네.
0: 아니,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아이가
1: 네.
0: 뛰어도 전 괜찮습니다.
1: 네네네.
0: 좀 뛰어도 괜찮아요. 네.
2: 그리고 신청곡 있으면 바로 네. 이제
0: 바로 틀어드리고
2: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린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1: 네.
0: 오늘 영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뭘로
2: 주제는 네. 시작과 성장.
0: 성장.
2: 네, 우리 지금 딱 시작과 성장 네.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0: 그리고 이제 그렇고, 우리가 벌써 2024년에 2월에 개국을 했으니까 2년이 네. 넘었잖아요. 2년 반 됐어요.
2: 네, 점점 그러면 추억이 쌓이네요.
0: 진짜 손톱만큼이라도 성장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럼요, 그럼요.
2: 네. 네. 근데 또 성장의 특징이 눈에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본인 눈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0: 다른 네. 사람이 뭔가 달라졌는데? 그렇죠. 그런 거요?
1: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모든 성장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노력이라든가, 네. 고통들 좀 수반하는 면이 있잖아요.
0: 아픔,
2: 누구나. 네.
0: 우리가 사랑, 뭔 구창문으로 있잖아요.
1: 아픔만큼 성숙해지고.
0: 네네네. 꼭 사랑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일하다가 부딪히고 깨지고 네. 혼나고 이러면서
2: 와,
0: 또.
2: 그럼요.
0: 우리도 그렇게 방송을 배웠잖아요.
1: 그럼요.
0: 백희 씨나 저나 네. 소리 씨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 그러면서 네. 성장한.
1: 네.
0: 예. 그리고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들이 어떤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을까.
1: 그렇습니다.
2: 근데 이게 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일하고 하면 상처 안 받고 안 아플 줄 알았는데
1: 아~
2: 나이가 들고 1년 네. 1년 지나도 네. 그게 반복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이 패턴이 상처받고 회복하고 성장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또 앞으로는 어떤 상처와 회복이 올까 성장이 올까 또 기대하게 돼서
0: 아~ 특히 우리 네네. 소리쌤으로 네네. 본업에 아~ 임하고 있는 있는 우리 소리쌤은 네. 더욱더 아이들을 네. 지켜보는 그 성장의 희열?
1: 네,
2: 있죠.
0: 감동?
2: 네.
0: 이걸 있죠. 많이 느끼시겠네요.
1: 그렇죠.
2: 있죠, 있죠.
1: 거기에 고통?
0: 그리고 내가 좀 일조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나는 네. 무슨 역할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2: 네,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독려하는 칭찬과 네. 뭔가 채찍질하는 말들을 이렇게 다정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1: 네.
2: 그렇게 계속 했어요. 올해 처음 만난 아이를 네. 봄에 만나서 쭉 지금까지 했는데 변할까 안 변할까 이렇게 좌지우지 이렇게 결정할 게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2: 계속 그냥 칭찬하고 노력해라라고 이야기하고 투입만 계속했는데 얼마 네. 전에요 그 아이가 졸지를 않는 겁니다.
0: 어머머머머머 그렇게 졸던 아이가
2: 네, 네. 졸질 않고 반듯하게 허리 세우고 앉아서 연필로 네. 필기하고 제 말을 경청하고 맨날 엎드려 있었는데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1: 네네네.
2: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 아이도 내적 갈등도 많이 하고 힘들었던 걸 딛고 이제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칭찬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1: 멋지네요.
0: 진짜.
1: 네.
0: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1: 일단 그럼요.
0: 내가 들어야겠다. 네. 바른 자세로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겠다는 네. 그게 제일 힘든데.
1: 그리고 그걸. 또 참기가 힘들죠. 그렇게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 친구를 등짝 스매싱 안 하기가.
0: 네.
1: 안 하는 그 안 하려고 하는 거 참는 그 마음도 왜냐하면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교실에는
2: 네, 맞아요.
0: 이 아이로 인해서 분위기 네. 전체가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니까
2: 아, 그런 면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예.
2: 네,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어려워하면 어려워하는 대로 또 옛날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1: 그렇습니다.
2: 제가 골라온 영화가 또 네. 옛날로 돌아가는
1: 아~
2: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서 성장한 자신을 돌아보는
1: 네.
2: 그런 영화입니다.
1: 아~
2: 그래서 오늘 건축학개로
0: 아~
2: 네, 골라왔거든요.
0: 네.
2: 그래서 시작과 성장의 주제 했을 네. 때 제가 거의 0.1초 만에 바로
0: 정말요?
2: 네,
0: 고민 없이?
2: 네, 고민 없이. 건축학개론 딱 생각났는데,
1: 네.
2: 이걸 말씀드리기에 적절한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1: 네.
2: 네, 건축학개론 골라왔습니다.
1: 아, 너무
0: 특히
1: 좋네요.
0: 어느 포인트에 누가 가장 그 성장에 맞는 캐릭터였을까요?
2: 저는, 여자다 보니까 수지 캐릭터
0: 네.
2: 한가인이
0: 네.
2: 이렇게 같은 인물이잖아요. 수지한테 서연이한테 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1: 아.
0: 극중 이름은 서연이었죠.
2: 네, 서연이었죠. 네. 그래서 그 처음 봤을 때 건축학개론 처음 봤을 때가 2012년에 개봉을 해서 영화관에서 처음 봤었는데요. 그렇게 보고 나서 느꼈던 어린 감정과
1: 네.
2: 또 이 지금 보는 감정이랑 또 다르고
0: 그럼요.
2: 근데 그때는 또 사랑을 안 해봤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더라고요.
1: 아 정말요?
2: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사랑, 뭐 인간 대 인간의 사랑, 뭐 남녀 간의 사랑, 뭐 어린 아이와 어른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다시 이 영화를 보니까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도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추억에 잠기는 게 또 이 영화의 매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네. 또 해봤습니다.
0: 그러면 그 서연이라는 그 캐릭터가
2: 네.
0: 어떻게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2: 서연이는 뭐랄까요? 그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걸 네. 외면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0: 그러니까 상처받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해서 네. 자기 방어 네. 기제를 아주 완벽하게 좀 쌓아놓는
2: 네. 쌓아놓는 그런 아이였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상처 안 받고 이렇게 벽을 쌓고 지내다가 나이가 들고 이제 15년 후와 그 15년 전이 자꾸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네. 되잖아요. 네. 그 15년 후에 서연이는 상처가 있을 수 있지. 살다 보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지라고 네.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그 15년 후가 한가인
2: 네, 네 맞아요.
0: 네네네. 네, 네, 네.
1: 한가인 씨의 인생을 겉으로만 보면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상처가 없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0: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예쁜 친구는 네, 네, 네. 상처받을 일도 없었을 거야. 무슨 네, 네, 네. 뭐 차여받길 했겠어.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1: 손톱 좀 까지면, 아우, 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이러면 그냥 다 해결되네. 네. 네. 네, 그럴 것 같지만 또 인생에서는 누구나 자신만의 또 무게가 있을 거라는 그럼요. 또 네. 다른 생각도 해보게 돼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이게 스포일러인가요? 아무튼 몸이 안 좋잖아요.
2: 네, 안 좋죠. 네,
1: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주인공 역할이라 좀 다르게 느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2: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니까 또 네.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1: 아기 때.
2: 네, 개봉했을 때. 네. 2012년에 제주도에 서연의 집 그때 이제 리모델링 해서 아~ 네. 그게 카페가 됐다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랬다면서요.
2: 그래서 네.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0: 가본
1: 거예요? 그거 보려고.
2: 가봤었어요. 네. 그래서 뭐 금요일 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대학 되었으니까 네. 수업이 끝나고 제주도 티켓을 이제 9,900원에 샀습니다.
1: 아~
2: 아침 5시 반 비행기. 는 9,900원이었어요.
0: 땡처리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2: 네. 네. 그래서 대학생 때 네. 그 지갑을 털어가지고 네.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야. 여행을 하기도 하고.
1: 그럼 그 카페에서는 무조건 김동률 노래가 나오고 있겠네요.
2: 나오고 있죠.
0: 근데 그 카페 혹시 지금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은 없어졌나요?
2: 아마 태풍 때문에 파손됐다까지 제가
0: 소식을 그러고 들었어요. 나서 이제 그 재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정리해 버렸을 수도 네. 있겠네요.
2: 가니까 기억의 습작 노래가 나오고 있었고 네. 또 막 영화에 관련된 소품 같은 것도 그랬겠죠? 그대로 있었고 네. 그래서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너무 오래 머물고 싶었는데
0: 사람이 너무 네. 많아서 돗대기 시장 같아가지고 네. 오래 못 앉아있겠다 뭔가 좀 기억의 습작을 들으면서
2: 네.
0: 커피도 좀
1: 지금도,
0: 우아하게
1: 지금도 뭐 하고 운영. 있네요 그
0: 아, 그래요?
1: 카페 네, 있네요.
2: 다시 있어요
1: 영업증으로 뜹니다
0: 리모, 아 그래요? 이, 뭔가 영화 이름을 제 이름을 네. 말할 수는 없으니까 간판을 네. 네. 뭔가 영화와 관련이 되게 지었나요?
1: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집이라는 카페 이름이에요.
0: 아, 네.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지금 가면 또 한산할
0: 것 그러겠죠. 같아요. 그러겠죠.
2: 네. 다시 한번 가야겠네요. 네. 네.
0: 아니, 제주도 얘기하니까 저는 그 시리에서 네. 그 언덕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그 한석규가 그 똑같이 성형했던 그
1: 네네네네.
0: 그게 그 호텔 뒷 마당이거든요.
1: 네.
0: 근데 마침 그 네. 호텔에 제가 숙소를 잡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거기를 갔죠. 그래서 정말 너무 그 가는 길도 이렇게 약간 오솔길처럼 이렇게 네. 너무 예뻐요. 좋아. 그리고 네. 약간 내려다보듯이 바다를.
2: 와, 제주도가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0: 그래서 거기를 한참을 앉아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딸들이 계속, 어머, 왜 그래? 영화 네. 찍고 있어.
1: 네, 네, 마. 영화 찍었어요.
0: 여기
1: 주인공이에요.
0: 이거 시리가 뭔데? 아, 막 네. 이런 애들은 아, 이제 모르겠고, 뭔데. 시리가 뭔데? 시리도 모르는 것 같은데 네. 한국 영화를 얘기한다고 내가 막 꼭 찾아봐! 내가 막 그래. 뭔데? 예, 있어. 영화 찍고 있어. 말 시키지 마. 근데 둘이 저리로 갔다 와.
2: 사진 한 장 찍고 있어야 되는데.
0: 그래서 제가 사진 찍는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2: 아, 안 좋아하세요?
0: 누가 사진 찍어준다고 나 안 찍는데, 뒷모습을 찍어라.
2: 맞아요.
0: 뒷모습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네. 제주도 얘기하니까 그 생각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도 그렇게 많이 왔었대요.
1: 그렇죠.
0: 근데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전히 너무 그러니까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그 음악 한번 듣고 When I Dream.
1: 네.
2: 아, 너무 좋네요.
0: 제주도 얘기하니까 네. 저도 갑자기 그 추억이 생각이 나서.
2: 있죠. 네. 촬영지 제주도 촬영지들을 네. 찾아가는 여행도 좋아.
0: 맞아요, 맞아요. 네.
2: 워낙 많으니까.
0: 워낙 많으니까 뭐 뭔지 폭삭도 있죠. 우리들의 블루스도 네. 있죠. 워낙
1: 많죠. 너무
0: 많죠.
1: 네. 네.
0: 제주도 얘기까지 왔는데
2: 네,
0: 어쨌든 그 성장 있잖아요. 네. 성장하는 게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나 그때 진짜 철없었어. 어쩜 그렇게 철딱선이가 없어서 그런 짓을 했을까 이런 때가 있지 않아요?
2: 맞죠.
0: 네. 근데 막 정말 이불킥을 없었나? 하게 만드는 너무 창피하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하고
2: 흑역사라고.
0: 네, 흑역사라고 하는
2: 선배님 있으셨어요? 흑역사 없으시고
1: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뭐 다 너무 많지.
0: 아니, 그리고 유난히 여자한테 찌질했대요.
1: 아, 너무 찌질했어요.
0: 연애할 때 진짜 찌질했대요. 저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찌질했대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 정도까지 찌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1: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을 빼놓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다 가지고 다니면은.
0: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1: 순간적으로 저 스스로 얼굴이 빨개지니까,
2: 근데 찌질했다는 건 진심이라는 건데.
1: 그렇기도 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노출하는
0: 맞아요.
1: 느낌.
0: 맞아요. 물론 좋아한 것도 있겠지만, 좋아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추접스럽게 했다고? 이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1: 맞아요.
2: 아, 사랑에 있어서.
1: 그중 하나 아주 사소한 건데. 네. 식사를 하러 같이 가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사식당으로 데려갔어요.
0: 여자친구를?
1: 네. 아, 아니 이제 아직 썸일 때.
0: 아 썸일 때.
1: 썸일 때. 기사식당에 데려가서.
0: 아니 근데 백반이 워낙 맛있으니까요.
2: 진솔해요. 진솔해.
1: 그렇게까지만 했으면 괜찮죠. 그런데 하나 시켜서 공깃밥 하나 추가요를 해서 둘이서. 아.
0: 2인분을 안 시키고. 네. 그러니까 말을 예를 들면.
2: 반찬이 많이 나오니까.
1: 네.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여자분이랑은 잘 안 됐다.
0: 세상에 저 남자 공깃밥이 아까워서 지금 나 공깃밥 하나 더 2인분 시키는 게 아까워서 지금 이렇게
1: 그래서 지금
0: 치졸한 방법을
1: 게 거기가 기사 식당이었기 때문이었는지 공깃밥 추가 문제였는지 기억을 빼놓고 다녀야 됩니다.
0: 그럼 우리 소리 씨, 나 진짜 이렇게 철없을 수가 있나? 있어요 기억이?
2: 저도 워낙에 많아요. 저도 많고, 이렇게, 저는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0: 네.
2: 그러면, 갑자기 놀고 싶잖아요.
1: 네.
2: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걸 버리고 여행을 갔어요.
1: 야
0: 그게 철없는 거예요?
1: 그러면 시험 어떻게 해요?
2: 그냥 보는 거죠.
1: 그냥. 그래도, 에이플?
2: 아니죠. 그렇게,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랑 대학교 때 성적이 좀 많이 다릅니다.
1: 아.
2: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 거 있으면 밖에 외부 활동이 더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공부를 미루고 막 가는.
0: 그거는 철없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뭐 충분히 그 나이에 그럴 바에.
1: 그럴 수도 있는 대답.
0: 이불킥은 아니잖아요, 그게.
2: 아, 이불킥. 예. 막 그랬죠. 저는 뭐. 소개팅 끝나고 편지도 써보고 그랬었어요.
1: 오, 진짜요?
0: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1: 그럼
2: 되게 마음에 들어서.
1: 로맨틱하다. 낭만적인데.
0: 그럼 잘 됐어야 되는데?
2: 잘 안 됐죠.
0: 그니까 지금 혼자인 거 아니에요.
1: 매번 그때? 그래서 요즘도 편지를 쓰신다고요.
2: 편지를 쓰고 싶죠, 마음으로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0: 마음에 드는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남자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제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비극은 인생은 비극인데 꼭 그렇더라고요.
1: 지금 소리 씨 인생이 비극이라고요? 무슨 얘기죠? 아니, 제가 이제, 지금 뭘 들은 거죠?
0: 아니 이제 그렇게 타이밍이
1: 너는 인생이 아니, 비극이야 라고
0: 아니 그게 아니고
1: 선언해 주시는 건가요?
0: 그게 이제
2: 아 원래 누구나 가까이서
0: 보면 비극이에요. 머리서 보면 이극이고
1: 보세요. 둘이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0: 아니 남자가 안 나타나니까.
2: 네,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0: 남자가 안 나타나니까요.
2: 네. 근데 이게 뭔가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니던 데만 다니고.
1: 동선이
2: 너무 다니다. 그러니까 좀 밖으로 한번 나가봐야 되나 옛날처럼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0: 그러면 안 하던 활동을 좀 하고 예를 들면 뭐 어디 동아리를 가입
2: 동호회를
0: 가입해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요즘 그거 러닝크루 그거 진짜 많이 하던데
1: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0: 제가 보면요 진짜 그 젊은 진짜 많이 뛰어요. 저렇게 하다가 썸 타고 이렇게 연애하고 잘 괜찮겠다. 저는 막 혼자 열심히
1: 그래서 러닝크루 아니고 썸씽크루라고
0: 아 그러니까 어때요 뭐 어때요 뭐 어쨌든 간에
2: 아니면 청취자 여러분 중에 그죠 한번 오셔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저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 네. 정말
0: 미혼 남성으로.
2: 네 맞아요.
1: 아 너무 좋다.
0: 미혼 남성으로.
1: 그래서 오늘 후보 1번이십니다. 번호표 받고 기다리세요.
2: 아니면 이제
0: 우리 아들 어때요 하고 오시는 거예요.
1: 아
2: 괜찮네요.
0: 우리 아들 어때요 해가지고 뭐 우리 조카 어때요 막 이러고 사랑의 스튜디오 되나요?
1: 정말로. 아 너무 좋은데요.
0: 아니. 지금 우리 건축학개론 얘기하다가 어쨌든 성장 얘기하다 보니
2: 흑역사 이야기하다가요.
0: 흑역사 얘기하다가
2: 근데 아마 흑역사였을 것 같아요. 그 주인공 서연이한테도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이
0: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예전 철없을 때의 연애는 너 진짜 왜 그랬지? 이런 경우가 좀 많지 않아요?
1: 근데 있어요. 원래 연애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0: 워낙 치사하고 네, 막 수월해지고 네. 막 매달리게 네. 되고 막 이게 있잖아요. 네. 유치해진다고
1: 맞아요. 유치해지지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까지 알게 되네요.
0: 진짜
1: 네.
0: 그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 되는 거겠죠. 네.
2: 아,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를 밑바닥을 확인하게 되는
1: 그렇죠.
2: 그리고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지금은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2: 저는 포항에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냥 싸우고 제가 버스를 타고 왔어요.
1: 아, 포항에서?
2: 네, 그냥 간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였던 시절이 네. 있었어요.
0: 일방적으로 그냥
2: 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을 텐데
1: 가질 않아요? 혼자 오질 않아요?
2: 이야기를 해서 화해를 하고
0: 그러니까 이게 네. 10대, 20대, 30대, 네. 40대의 사랑이 다 다를 수밖에
1: 다 다를
0: 없는
1: 수밖에
0: 거예요.
1: 없죠.
2: 네. 맞아요.
0: 내가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2: 네. 네. 아, 참 멀리도 갔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건축학개론 보면서 옛날에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네. 보면 찌질했던 모습 네. 찌질한 남자 주인공 모습도 많이 나오잖아요.
0: 네,
2: 네. 네. 네. 많이 나오고 그렇게 제멋대로인 여자 주인공 모습 빈 집에 들어가서 여기 내가 청소했으니까 이제부터 네. 내 집이야 뭐 이런 말을 하는
1: 맞아요.
2: 그 어린 아이 같은 모습 네. 그리고 뭐 정릉이 누구 능인지 아냐 네. 이렇게 네. 물어봤을 때 그냥 모르면 보통은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린 아이들은 대답을 하죠 정약용 뭐 이러면서 그 어린 모습들을 네. 확인할 수 있어서 보면서 이렇게 피식피식 웃게 되기도 하고
1: 네.
2: 나는 그런 적이 없었나 또 생각해 보기도 하는 영화였습니다.
1: 또 이렇게 나랑 같이 파트너가 돼서 뭘 해보자라는 제안도 하고
2: 네,
1: 숙제를 같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2: 네.
1: 그런 스토리상의 연결도 그때가 아니면 좀 쉽지 않은 뭐 해보자 라고 그냥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제안할 수도 있고
2: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연애가 힘든 이유가 자꾸 망설이니까 그런데요.
1: 그렇죠. 조심하기도 하고요.
0: 조심하고 네. 망설이게 되고 또 상처받을까
2: 두렵고
0: 두렵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너무 생각이 많아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
2: 네. 맞아요.
0: 네. 그래서 아 정말 그렇겠구나. 그래서 결혼 사랑도 결혼도 다 철없을 때.
2: 네, 철없을 때. 네,
0: 철없을 때.
1: 또 사랑을 시작하신다면 철없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0: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니까요. 네. 네. 근데 노력은 할 필요가 있어요.
1: 네네네.
0: 그냥
1: 원래 그런
0: 마치 기가 없는 것처럼 그냥 해버리는 네. 거죠. 네.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맞습니다.
0: 우리 그 제주에 있는 카페에 와 있다 생각하고
1: 네.
2: 너무 좋아요.
0: 네. 제주 바다가 보이는 땡땡의 집 카페에 네. 우리는 지금 앉아있습니다.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은 흐르고
2: 이 가을에 또 얼마나 좋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나는 네. 한가인이고
1: 그 바다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2: 네. 네. 네. 나고 그 까만 돌 보이는 것 같고
0: 아. 자, 거기에 앉아계십니다 여러분. 네. 네, 한번 취해보시죠. 아.

0: 아, 진짜 노래 듣고 있으니까요. 소리 씨처럼 9,900원짜리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네. 네. 제주도로 가고 싶은 네.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지영 이백희의 영화 대영화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건축학개론 이야기 해봤고요. 네. 이제 백희 씨 차례네요.
1: 사실 이 건축학개론 우리 내용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죠 지금. 네. 좀 아쉽게 다음에 또 얘기하시기로 하고
0: 네. 네. 여러 주제에서 이 건축학개론이 교집합처럼 또, 네, 또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2020년 작품 에놀라 홈즈입니다.
0: 네. 네. OTT 영화네요.
1: OTT 영화고요. 홈즈라는 네. 것에 힌트가 있는데요. 네. 셜록 홈즈의 여동생 네. 이야기입니다.
0: 막내 동생이면서 여동생.
1: 막내 동생이면서 여동생이고 네. 이 에놀라라는 이름에 전체 내용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네. 이름을 거꾸로 하면 언론이 돼요.
0: 네.
1: 그래서 혼자 네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네. 이 에놀라 홈즈의 이름과 영화 제목 자체가 성장이라는 세계관을 담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기본적으로.
0: 기본으로 깔고 네. 있죠. 네.
1: 그래서 16살이 되는 해에 엄마가
0: 생일에
1: 네. 네. 엄마가 사라집니다. 네. 우리 이런 영화 가끔씩 보잖아요. 예, 예, 예, 우리나라 예, 영화에도 예, 있고
0: 리틀 포레스트도 예, 있고
1: 리틀 포레스트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가 엄마의 부재 이제 이 다음에 있을 이야기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 엄마가 없다?
0: 네.
1: 그럼 엄마를 찾으러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싸울 것이냐? 사건을 해결할 것이냐는 엄마가 없다는 이 최초의 사건을 다음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0: 예.
1: 엄마의 부재는 아 이제 내가 혼자서 뭘 해야 돼? 누군가를 돕거나 혹은 세상에서 내가 당하지 않도록 나를 수련하거나 단련하거나
0: 네.
1: 혹은 세상의 더러움을 나한테 묻히는 최초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가 딱 하나 있는 게 오빠 둘이 홈즈라는 네. 거예요.
0: 그리고 이제 보살피겠다고 네. 오잖아요.
1: 마이클 포드와 네. 셜록 네. 홈즈 두 사람이 네. 오빠인데 네. 셜록 홈즈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슈퍼맨의 네. 바로 그 남자가
0: 여기 아래 턱에 이렇게 보조개 네. 있는 네. 그 남자.
2: 네. 네.
1: 그래서 굉장한 신뢰감을 주죠.
0: 네.
1: 그런데 이 오빠가 자신의 부양자로서의 책임자면 좋을 텐데 마이클 포드 큰 오빠가 그동안 사실 알고 봤더니 이 집에 돈을 다 대고
0: 그랬더라고요.
1: 있었고 엄마는 이 돈으로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셨고 그게 발각이 될까 두려워 이제 엄마는 집을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건.
0: 네.
1: 근데 실제 영국에서 벌어진 사건과도 관계가 있어요.
2: 네. 네.
0: 시대
2: 네.
0: 배경이 그렇죠.
1: 시대 배경이 참정권을 두고
0: 네.
1: 엄마는 이 약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라고 하는 이 시민운동을 하는
0: 네.
1: 예, 운동가였고 이제 셜록과 마이클 포드는 셜록은 이제 이미 이 훌륭한
0: 탐정으로
1: 이미 명성이 네. 알려져 있는 네. 상태였고. 마이클 포드는 역시 여기에서도 국가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0: 그게 그 그러니까 셜록 홈즈하고 똑같더라고요.
1: 배경이 네. 구조가 똑같죠.
0: 셜록하고 네. 똑같더라고요.
1: 네. 네. 네. 그런데 이 마이클 포드는 엄마와 상극인 거죠.
0: 네.
1: 왜냐하면 아들은 정부의 입장에서
0: 네. 네.
1: 혹은 이 왕실의 네. 입장에서 엄마는 반정부 시민운동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와 아들은 서로 삼아띠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네, 서로 네. 삼을 수가 없어요.
0: 네.
1: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돈을 엄마에게 준 것을 마이클 포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 돈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0: 내가 10년간 없죠. 그렇게 보낸 돈을 네. 여기 이렇게 썼다고 막 네. 그러면 되게 분개하잖아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잘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남자애를 만나게 되고
0: 네.
1: 이 남자의 예, 삶을 구해주거나 혹은 쫓기는 남자 기차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냥 내팽개치고 가려고 그랬는데
0: 네.
1: 마침 에놀라 홈즈가 엄마한테 배운 격투기 실력이 있는
0: 네.
1: 거예요.
2: 네.
1: 그 격투기 실력으로 여차저차해서 남자애를 기차에서 밀어뜨리고 자기가 뛰어내려서 생명을 구해주게
0: 네.
1: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영국 런던으로 간 이 두 사람이 좌충우돌 막 하면서 벌어지게
0: 네.
1: 되는 일종의 생존기 또 일종의 성장기 같은 건데 생존하다 보니 성장하게 되고 사건도 해결하게 되는
0: 그렇습니다.
1: 이런 결론으로
0: 네.
1: 도달하고 거기에 수분 조력자로 셜록이 등장하고
2: 네.
1: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셜록 홈즈의 어떤 추리나 미스터리 부분은 전체 산 20, 30% 정도의 비중이고요.
0: 그거보다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 네.
0: 봤을 때는.
2: 않아요.
0: 네.
1: 근데 어쨌든 이 에놀라 홈즈가 갖고 있는 총명함이 셜록과 비견할 만하다라는 네. 느낌을 계속 주려고
0: 네,
1: 해요.
0: 맞아요.
2: 돋보이죠.
1: 예, 네. 주려고 해요.
0: 오빠 없이도 사건을 해결해가지고 네. 되게 셜록 홈즈가 나중에 이렇게 뿌듯해하면서 걸어가는 네. 장면이 네, 있잖아요. 예.
1: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여성 주인공이 이 에놀라 홈즈의 나이가 16세로 나오는데 네. 16세의 배우예요.
0: 실제로요?
1: 당시에 실제로.
0: 오, 그걸 실제로. 찍을 때.
1: 네, 찍을 때는 15세였고 아, 개봉 당시가 16세.
0: 어머.
2: 네. 너무 잘하는데요.
1: 너무 잘하죠.
0: 그러니까요.
1: 네, 이 여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 이전에 김연 이야기의 여자 주인공으로
0: 네.
1: 그 어린 연기로 아,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0: 그랬군요. 네. 김연 이야기에. 네,
1: 김연 이야기에 네. 나왔던 바로 그
2: 바비 브라운?
1: 맞습니다.
2: 그 밀리 바비 네. 브라운이죠.
1: 밀리 바비 브라운. 지금은 이제 20대가 됐고요.
0: 네.
1: 굉장히 많은 작품, 다작하는 배우예요.
2: 오, 네.
1: 네. 그런데 이 15세, 16세 역할을 배우와 인물이 동일한 성장과 네. 시기의 그 연출 네.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만나볼 수 네. 있었죠. 네.
0: 저는 그 앞에 되게 연출부터 되게 신선하고 네. 명랑 쾌활했어요.
1: 네.
0: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면서 관객을 카메라로 관객을 쳐다보면서 네. 뭐 첫 번째는 뭐고요? 두 번째는 뭐고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관객한테 네. 설명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쩜 저렇게 씩씩하고 발랄하고 장돌하고
1: 그렇죠. 네.
0: 그러면서도 저렇게 예쁠까 이런 예뻐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맞아요. 엄마의 교육이
1: 네.
0: 지대하게 거의 다 100% 이 에놀라를 만든 건 엄마의 교육이다.
1: 그렇습니다.
0: 어, 네. 교육과 철학이었다. 예. 이렇게 생각해 막 같이 막 그 처음에 퍼즐을 하는
1: 네.
0: 퍼즐 맞추기 과학 과학도 배우면서 네. 같이 실험하고 수련하면서 몸싸움하면서 달려나고
1: 근데 집에 안에서 테니스하고
0: 네 그리고
2: 막 깨뜨리고
0: 네. 그게 주짓수 같이 이렇게 막
1: 네네 네. 네. 진짜 주짓수 네.
0: 그리고 막 네. 할아버지 동상 막 테니스하다가 네. 집안 테니스 다 깨뜨리고 네. 죄송해요 할아버지 뭐 이러고
1: 이해해 주실 네. 거야
0: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내가 엄마라면 저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더구나 저 시대에
1: 네.
2: 딸에게
0: 저 시대에 그렇게 보수적이고 지금 참정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1: 네.
0: 저런 시대에 딸에게 거기 그러니까 그냥 그 예쁜 신부 수업 받는 여자 기숙사에 들여보내잖아요. 큰 오빠는
1: 네.
0: 대부분은 거기서, 그렇게 큰단 말이에요. 네, 대부분은
2: 자수 배우고, 네. 음식 배우고
1: 그것을 선택받는 여자라고 해요.
0: 네,
1: 그것
0: 오,
1: 잘 네.
2: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0: 거죠. 저는 미스터 선샤인이 잠깐 생각났어요. 수만 놓아도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을 왜 꽃으로 안 사시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남자 배우 이병헌이
2: 네.
0: 김태리가 그냥 나는 꽃으로 살고 있어 불꽃으로 라고 대답하잖아요.
1: 네.
0: 진짜 멋있는 대사거든요. 나도
1: 네.
0: 꽃으로 살고 있다고 네. 불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그 결정을
1: 그렇죠.
0: 결국엔 본인이 하는데 그 결정하기 그 결정을 만들어주는 것은 누구냐
1: 네.
0: 거기 그 김태리도 결국에는 엄마 아빠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다 독립자금을 했던 할아버지
1: 네.
0: 이런 영향을 미쳤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서도
2: 그런
0: 엄마의
2: 대사가 나와요.
0: 예.
2: 뭐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고
0: 맞아요.
2: 네. 제 인생이 제 거예요. 이렇게
0: 맞아요.
2: 말하는
0: 그 얘기를
2: 대사가 있어요.
0: 그 대사를 합니다.
2: 어, 예. 뭐 내 인생이 내 거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진리이기
0: 예.
2: 때문에 너무나 뻔한데 여기에서 이 에놀라 홈즈에서 그 대사를 딱 들으면 아 정말 내 인생이 내 거였지라고 와닿는 그 약간 희열.
1: 네,
0: 그
1: 맞습니다.
0: 엄마 친구를 네. 만났잖아요.
1: 맞아요.
0: 런던에 엄마 찾으러 네. 갔다. 거기서 네
1: 흑인데요.
0: 자아를 찾으라고
1: 네.
0: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1: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조금 저한테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에놀라 홈즈의 이 고유한 정체성은 엄마에게서 온 것이다.
0: 네.
1: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엄마가 없는데 나는 그런 경험을 갖지 못했는데
0: 그러니까 그런 교육과 철학을
1: 어.
0: 심어주는 사람이
1: 없는데
0: 뭐
1: 어쩌라고
0: 어.
1: 라고 할 때가 이 영화의 의미가 그거예요.
2: 네.
1: 뭐냐면 이 영화를 본 당신이 지금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놀라
2: 네.
1: 홈즈 같은
2: 네.
1: 나에게 그런 과거가 있어서 지금 내가 독립적이고 내가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2: 맞습니다.
1: 언론이라는 에놀라의 이름이 언론인 이유는 과거로부터의 단절이 엄마의 부재라는 거예요.
0: 네.
2: 이미 끝났다는
1: 끝난
2: 거죠.
1: 거예요.
2: 유년기에
1: 네.
2: 그런
1: 그러니까
2: 상황들이.
1: 지금의 선택을 독립적으로 해도 되는데
2: 네.
1: 나에게 재밌는 것, 나에게 이로운 것, 세상에 편하게 그러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해서 과거의 연결성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2: 얽매여 있을 필요가
1: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2: 거죠.
1: 이 영화는 당신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
2: 너무 멋지네요.
1: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은 그 과거에 대한 시간을 보내거든요, 우리가. 네. 이거 불평하느라고.
2: 네.
1: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상에게 화풀이도 해요.
2: 네.
1: 왜 나한테 그런 경험을 주지 못했어? 네. 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어?
2: 그런 경우가
1: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향해서 네. 내가 이제 나아가도 된다. 그것도 네. 15세, 16세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은.
2: 용기를 주는 영화. 네.
3: 우리가 막 그런 원망을 하겠잖아요. 네. 내가 좀 내가 더 부잣집 뭐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네. 내가 네. 더 뭐 양질의 무슨 뭐 네. 교육을 네. 받았더라면 네.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그런 환경에 있어서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1: 네.
3: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쯤 해보게 되고 진짜 결국에는 오롯이 나만의 선택과 네. 나만의 도전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자꾸 핑계를 대고
1: 그렇죠. 네.
3: 변명하게 되고
1: 네. 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미리 그 합리적이라고 추정하는 단서를 다루는 거예요. 실패를 가정하고
3: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1: 아직 실패 안 했는데
2: 도망치는 거죠.
1: 네.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 부딪혀서 실패한 뒤에는 경험이 남는 거잖아요.
3: 그렇죠.
2: 네. 제 영화를 보다 보면 용기가 생겨요. 네. 20대의 여자아이한테 이제 막 이입이 되면서
1: 네.
2: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당차고 당당하게 네. 활동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죠.
1: 네. 아 근데 소리 씨는 굉장히 활동적이시지 않아요? 어디 가서 총 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2: 아 총도 쏘고
3: 스킨스쿠버도 하고 네.
1: 그러니까요.
2: 네. 오, 네 그렇긴 한데 조금 네. 더 활동적으로
1: 애놀라 소리
2: 네 애놀라 소리 혼자 어디 잘 가? 혼자예요. 혼자 혼자네요. 진짜. 네.
1: 근데 저는 주변에 총 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 있어요? 이정 씨는?
3: 아니 저는 여행 네.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쏩니까? 가서 이렇게 하면 꼭 쏘고 해요.
1: 아 정말요?
3: 네.
1: 그러면 이제 주로 그 평하고
3: 접시 깨는
1: 거.
3: 것도 해보고요. 네. 이렇게 표적에 네. 하는 것도 해보고.
2: 네. 권총사기.
1: 저번 예비훈련에서 해봤네.
3: 네. 우리 애들도 좋아해가지고 많이 해요.
1: 그거. 아 그렇군요. 네.
2: 재밌어요.
3: 되게 재밌거든요.
2: 네. 우리 지역에 임실에도
1: 네.
2: 사격장 있어요?
1: 있어요.
3: 네, 임실 사격장 있죠. 네.
2: 청웅 청웅면에 있어요. 네.
1: 가봐야 되겠네요.
2: 드라이브 코스로 네. 너무 좋습니다.
3: 네.
1: 갔다 올게요, 제가.
2: 공주랑 다녀오세요. 애놀라. 네.
3: 유난히 네. 인상 깊었던 장면 있어요, 소리 씨?
2: 저 유난히 인상 깊었던 장면. 이라고 하면 저는 그 남자 주인공 이거 약간 스포긴 한데 남자 주인공이
3: 예.
2: 네, 죽을 뻔하다가 네. 나오는 장면 그 장면이 앞으로 얘네들
3: 나도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 아니야 네. 이러면서
2: 네.
3: 딱딱한 강판을 되게 들고
1: 네.
3: 있었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총 맞고도.
2: 그리고 네. 이제 그 장면이랑 그 여자 주인공도요. 여자 주인공도 코르셋을 너무 네, 세게 네. 딱딱한 걸 입고 다니다 보니까 뭔가 죽을 뻔 칼을 찔 뻔했을
3: 네.
2: 때
3: 네. 살아남죠.
1: 네. 코르셋 때문에 살잖아요.
2: 코르셋이 딱
3: 아, 이게 이런 용도였구나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대사가.
2: 네.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싸우는 액션 장면이 많이 나온 영화를 볼 때마다
1: 네.
2: 아, 왜 속에다가 갑옷을 안 입냐고.
1: 아~
3: 방탄조끼 좀
2: 네.
3: 입으라고
2: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애놀라 네. 홈즈는 다 그렇게 방탄 처리를 네. 하고 나온 거예요.
1: 네.
2: 그래서 너무 안정적이다. 네. 이렇게 죽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
1: 그러니까요.
2: 그런
1: 너무 장면이 다행이죠.
2: 생각이 나네요.
3: 백희 씨는 어떤 장면이 유난히 좀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될까?
1: 저는
3: 인상적이었다고.
1: 엄마와 제외하는 몇 예. 가지 장면들에서 네. 사실은 엄마는 보고 있었구나.
3: 아, 지켜보고 있었구나.
1: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3: 그러니까 그
1: 있어요.
3: 숙소로 찾아왔겠죠.
1: 어디서든 나타나고 네. 어디서든 구해주고 네. 또 조력자를 보내서 힘을 쓰게 하고.
3: 네.
1: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는 어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엄마라기보다는 그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2: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1: 엄마는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
3: 뒤에서
1: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3: 응원하고 기분이 있고.
1: 네. 네. 그 안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네. 안 할 거예요?
2: 네.
1: 이런 느낌이에요.
2: 네. 네. 맞아요.
1: 그 신념을 네.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2: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네. 항상 존재하고 계신다.
1: 그래서 이 플래시백 장면으로도 많이 나와요.
3: 네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엄마한테 막
1: 엄마와의 이
3: 그,
1: 에피소드가
3: 예, 같이 막 공부하고 네. 막 이랬던 장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할머니가 조국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손자한테 총을
1: 쏘잖아요.
3: 쏘잖아요.
1: 네.
2: 세상에.
3: 어떤 신념이 있으면
1: 그러니까요.
3: 세상에.
1: 네.
2: 그 시대가 또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게 딱 등장하면서 그게 영국이야 네. 라는 식의 표현을
2: 네.
1: 써요.
2: 네. 네.
3: 그리고
2: 네.
3: 누가 시켰어 그러니까 그
2: 국가가 시켰다.
3: 영국이 시켰다고 하면서 네. 죽잖아요. 네. 그 그 암살 범
1: 그렇습니다. 암살. 네네네. 네. 근데 또 할머니가 에놀라 홈즈가 총을 거두려고 하니까 바로 줘요.
3: 네.
1: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폭력성.
3: 그러니까요. 네.
1: 누구한테 맞설 힘이 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의지를 꺾으려는 자를 가해하는 힘은 있고.
3: 그러니까요. 네.
1: 자기를 무너뜨리는 사람한테도 한없이도 약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양면성이
3: 저는
1: 있는.
3: 저는 도대체 신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 그렇죠. 짧은 순간에. 네.
2: 맞아요.
3: 나는 대로 그러면서 내줄 거면서 네. 저 할머니는 어떤 신념이길래 자기가 사랑하는 손자를 향해서 거침없이 총을 쏠 수 있는가.
1: 그러니까요. 근데 그 손자가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참정권을 이제 계급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들을 위한 참정권에 이 손자가 투표를 할 것이기
3: 그렇죠.
1: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은 나중에
3: 결국에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돼요.
1: 그 한 표 때문에.
3: 그 한 표 때문에.
2: 네. 근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3: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아들까지 죽인 거잖아요. 사실.
1: 그렇습니다.
3: 그러니까 네. 너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인간이 갖게 되는 신념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일 수 있는 것인가.
1: 네.
3: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1: 맞습니다.
3: 되게 좀 네. 충격적이면서 좀 무서운 생각도 들고요.
1: 맞아요.
3: 네.
2: 그 옳고 그르다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
3: 워낙 다른데
2: 생각하게 되죠. 네. 그래서 너무 다르죠.
1: 네. 근데 그 옳고 그름으로 누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3: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구절 한 건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장면, 아주 유명한 작가가 했다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너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다. 단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로 억압받는다면 난 당신의 편이 돼서 함께 싸워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이 지지하지 않지만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1: 네.
3: 예, 그 방금 박희 씨가 얘기한 그 대목에서 지금 이 문장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래서 참 예놀람 아주 가볍고 경쾌하고 발랄하면서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멋진 영화다.
2: 백과사전 같은 영화예요.
3: 생각을 했습니다.
2: 시리즈가 또
3: 3까지 나와 있죠.
2: 그 뒷얘기가 또 궁금해지네요.
3: 네.
1: 역시 재밌습니다.
3: OTT에서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OTT에서 만든 영화더군요.
1: 맞습니다.
3: 원래 영화.
1: 네.
3: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라서 잠깐 음악 듣고 올까요?
2: 네.
3: 에놀라 홈즈.

0: 음악도 참 씩씩하죠.
1: 네, 너무 좋아요. 예, 아.
0: 원래 이게 원작이 사라진 후작이라는 원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3까지 쭉 이어져 있으니까 아마 참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가을에 딱 어울리죠.
0: 네, 에놀라 홈즈 만나고 왔고요. 성장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온 제 영화는 2024년작,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2: 네.
0: 장편 애니메이션 플로우입니다.
1: 예. 네,
3: 아, 너무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얘기할 거
0: 저는
3: 많아요.
0: 사실 두 편을 가지고 왔는데 플로우 얘기만 해도 아마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1: 근데 그 한 편 더 준비해온 그 영화도 너무.
0: 그러니까 제가 코다하고 가지고 왔는데
2: 일단은
0: 코다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어쨌든 플로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플로우를 외국 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이렇게 막 찾다가 이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좁은 비즈니스 안에서 무슨 심각한 영화나 이런 거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보려고 이 애니메이션을 딱 틀었는데 너무 신선하고 너무 새롭죠. 멋진 거예요. 새롭죠. 이렇게 새로운. 그래서 올 때 또 보고요.
1: 네.
0: 갈 때 보고 올 때 또 보고. 갈 때도 두 번 보고 왜냐면 1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영화가 짧아서. 그래서 갈 때 두 번 보고 올 때도 또 보고 한국 와서도 또 보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는 일단 그냥 대홍수가 일어나서 인간의 흔적이 거의 사라진 그냥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만 이렇게 남아있는. 근데 이제 고양이가 기본적으로 물을 무서워하잖아요.
2: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집도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배에 올라탔는데 다른 동물 친구들도 한 마리씩 이렇게 그 배에 올라타면서 연대해가지고 역경을 뚫고
1: 힘을 합쳐서

0: 수가 없어서 낙타의 새끼.
1: 네.
0: 낙타의 새끼가 네네네. 그나마 가장 좀 비슷한 소리여서 네. 그 소리를 채집해서. 써서 네. 예, 영화에 입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네. 자연의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내는 소리, 이제 물론 화났을 때 내는 소리 뭐 이런 네네네네. 소리가 좀 다양하긴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일단은 주인공은 고양이, 러시안 네. 블루. 겁도 많고. 네. 고양이 자체가 그렇죠. 워낙 독립적이고
2: 네. 맞아요. 집
0: 산책이라는 걸 안 하는 동물이잖아요. 물도 무서워하고.
1: 네. 애니메이션임에도 네. 불구하고 동물의 행동하는 그 패턴을 네. 너무 네. 잘 묘사했어요.
0: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그 몸짓 하나니까 무서울 때, 좋을 때, 네. 화났을 네. 때, 신났을 때, 때 뭐 친구가 되고 싶을 때, 뭐. 그리고 맞아요. 그 표정 연기 있잖아요.
1: 있어요.
0: 나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할 때 그 표정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너무 섬세하게 오, 잘 네. 표현해서
1: 진짜 동물을 예. 찍어놓은 것처럼 맞아요. 느껴져요.
0: 나, 그러니까 네. 실사 영화 같은 느낌이 좀
2: 그럼에도 그림이 너무
0: 예뻐요. 실사 네, 아니거든요.
2: 실사가 아니라고 근데. 생각해도 너무
0: 네,
2: 예뻐요.
0: 너무 예뻐요. 네,
1: 현실과 비현실.
0: 그리고 네. 정말 그 초반에 등장하는 고양이의 친구가 되는 가장 착한 리트리버.
1: 네, 네. 리트리버.
0: 리트리버가 되게 인간한테도 안내견 역할을 하잖아요.
1: 네, 해주죠.
0: 그런 정도로 되게 충직하고 순하고. 네.
2: 그러니까 네. 물난리가 나면서 네. 원래 있던 자기 강아 그개 동료들과는 떨어지고 고양이와
0: 친구가 되는
2: 친구가 되는.
0: 근데 원래 개하고 고양이가 물론 잘 지내기도 하지만 또 되게
1: 견원지간이라고
0: 네. 싸우기도 많잖아요.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리트리버는 뭐라 어쩜 저렇게 순하게 생겼을까? 네. 귀도 이렇게 처져가지고
1: 눈도 까맣고
2: 맞아요. 네. 덩치는 더 큰데 네, 맞아요. 성격은 순한 그런 느낌.
0: 그리고 이제 여우 원숭이는 네. 막 그 뭐 거울 유리 이런 걸 막 네. 모으는 걸 좋아해 반짝거리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있잖아요. 그 온갖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네. 적등산이를 막 가지고 다니는데
1: 근데 실제로 여우 원숭이가 네. 그걸 좋아하는 거죠?
0: 아무래도 그런 특성을
1: 네. 반영을 한
0: 반영을
1: 거죠.
0: 했겠죠.
2: 그리고 이 배에 올라타지 않으려고 하니까 모아둔 바구니를 네. 배에 실으면서 이 원숭이가 배에 합류하게 되는
0: 맞아요. 예, 안 타려고 해야 하다가 네. 예, 그 정도로 약간 집착하는. 네.
2: 근데
0: 예.
2: 그러면서 목숨을 구하게 됐잖아요.
0: 예, 맞아요.
2: 원숭이 입장에서는.
0: 네. 그리고 아주 또 이 도대체 뭐야 새는 새인데 쟤 뭐야 이름이 네. 했던 게 바로 뱀잡이수리.
2: 뱀잡이수리 그 수리면 그 독수리 얘기하는 거죠.
0: 그 큰 새, 흰 새.
2: 네. 네.
0: 저는 이 고양이하고 네, 이 뱀잡이 수리가 저도 처음에는 확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뱀잡이 수리라고 하더라고요.
2: 뱀잡이 수리. 그러니까 뱀을 잡아먹는 독수리. 네.
0: 이 둘의 관계가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뱀잡이 수리의 무리들이 고양이를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잖아요.
1: 하죠.
0: 근데 이 무리로부터 배척당한 걸 알면서도 고양이를 구하잖아요. 그 장면이
2: 대신 싸워주고
0: 그러면서
2: 그리고
0: 또
2: 무리에서는 이제
0: 날개를 또
2: 되고.
0: 상처를 입고 그러면서 네. 그 나머지 뱀잡이 수리는 막 그 높은 그들이 가려고 하는 산으로 날아가는데
2: 날아가고.
0: 혼자 그냥 남잖아요.
1: 네, 남죠.
0: 그러면서 고고하게 이렇게 탁 네. 서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경의 눈빛으로 고양이는 네. 물론 자신을 구해주기도 했지만 네. 되게 그 모습을 동경하는 눈빛으로 맞아요. 바라봅니다.
2: 네. 네. 그러면서 이 고양이 수리요?
0: 뱀잡이 수리.
2: 그럼 안 될 텐데 고양이 수리가 안 될 텐데
1: 뱀잡이 수리.
2: 뱀잡이 수리는 키잡이가 됩니다.
0: 네.
1: 네. 오, 네.
0: 그 방향, 이게 발로 네. 이렇게 탁 네. 그러면서 내가 할 거야 막 네. 못하게 네. 근접을 네. 못하게 하잖아요.
2: 맞아요.
0: 네.
1: 그 원래 뱀잡이 수리 집단이 네. 되게 보수적이고 위계 질서가 확실해서 우리라는 개념이 너무 세대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고양이를 구하는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진짜 용기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0: 그러니까 내 친구니까
2: 네. 네.
0: 무릅쓰고 구하는 거잖아요.
1: 구하는 거죠.
0: 네.
1: 뭐 장면 있고 그렇게 네. 주체적으로 키잡이를 하는 것도 네. 성향이
0: 맞아요.
1: 보이더라고요.
0: 네. 그러면서 따라가지 않고 물론 상처를 입어서도 있지만 네. 따라가지 않고 여기 네. 남잖아요.
1: 네.
0: 그것도 홈즈처럼
2: 그렇죠.
0: 선택을 하는 네. 아주 독립적으로
1: 맞아요. 에놀라 홈즈도 생각나네요.
0: 그러면서 뱀잡이 수리도 저렇게 멋진데 네. 저는
2: 정말요. 네. 실제로 되게 고고하고
0: 네.
2: 기품이 있어요.
0: 맞아요. 네. 그 일단 너무 자태가 너무 예쁘잖아요. 네. 막 날개도
1: 학처럼.
0: 크고 막 다리도 길고.
1: 네.
0: 그래서 그 고양이가 되게 동경하는 눈빛으로 계속 바라봅니다.
1: 그렇죠. 네. 날 수 있다는 정도도 네. 다르기도 하고요.
0: 그리고 이 고양이는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물에 뛰어들어서 구하기도 하고
1: 네.
0: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도 또 네. 이 영화에서 아주 볼만한
2: 나중에는
0: 포인트죠.
2: 이제 동료들을 위해서 자기가 잡은 생선을
0: 네.
2: 나눠주기도 하고
0: 계속 잡아오잖아요.
1: 네.
0: 세상에 그 무서워하는 물속으로 막 몇 번을 들어가서 생선을 잡아오는 그렇게 성장하는.
3: 동물들이 다 예쁘고

0: 사랑스러운데 물고기만 이렇게 약간 누군가의 식량이 되는 역할을 해요.
1: 네. 맞아요.
0: 이게 물고기만. 약간 이걸 뭐라고 쳐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2: 네, 네.
0: 그러니까 그 캐릭터로서의 정체성이 갖고 있고 개성이 있는 네. 인물들로 다 묘사가 되는데 식량이 되는 그
1: 잡아먹히는.
0: 집단이에게는 네.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1: 기회를
0: 정체성을 네. 가질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용어가 하나 있긴 한데 그 어쩔 수가 없죠. 생존을 위해서.
2: 네, 생존을 네. 위해서는 네.
0: 어쩔 수가 없는 네. 부분이 있죠.
2: 그리고 이제 이게 영화 제목이 플로우잖아요.
0: 네.
2: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예, 모든 동물과 동식물과 함께
1: 네.
2: 어우러지는 자연의 네. 일부고. 근데 여기서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지금 흔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1: 네. 흔적이 없죠.
2: 거의 인간은 멸종한 거 아닌가?
0: 그런 생각이
2: 대홍수
0: 들어요.
2: 대홍수 속에서?
0: 네. 네. 근데 이게 책상 위에 스케치라든가 목각으로 깎아놓은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 보면은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 것 같아요.
1: 네. 네.
0: 조금 전까지 인간이 네. 있었고
1: 네. 네.
0: 갑자기 인간이
2: 갑자기 재난 덮친데 네. 어떤 대비할 틈도 없이 그냥 네, 네, 네. 당해버린
0: 그
2: 상황이 아닐까.
0: 결과로 지금 홍수가 오는 네, 게 아닐까. 네. 인간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절멸을 당했고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2: 네. 네.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 가서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서로 밧줄을 당기고 연대해가지고
1: 네.
2: 그 배가 이렇게 걸려 있는 네. 나무에 걸렸는데 네. 그거를 결국에는
1: 다 같이 살려내
2: 예, 그렇죠. 다 같이
0: 네. 한 마리
2: 아 거기도 되게 명장면이에요. 감동적이고
1: 네. 되게 명장면
2: 영화가 어쩜 이렇게 그냥 동물들의 소리밖에 없는데
0: 맞아요.
2: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면 네. 정말 내가 또 물 속에서 자명하는 듯한
1: 네. 네. 네. 그런 느낌
2: 막 그 약간 수압도 네. 느껴지잖아요
1: 네. 네. 느껴지죠 네. 귀가
2: 먹먹해지는 네 그것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쩜 이렇게 멋진 영화를 내가 예, 그러니까 극장이 아닌 내가 여기서 봤다고?
1: 아카데미 놀랐어요. 상도 받았어요.
2: 그해 네네.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네. 받았습니다.
1: 그래서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아이들은 또 많이
0: 네네,
1: 안다고
0: 너무
1: 하죠.
0: 네. 제가 어제 보고 있으니까 이거 상 받은 영화 아니야? 하면서
2: 이게 교육용으로도 네네네. 많이 네.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0: 그리고 약간 신화에서 나올 법한 고래 장면도
2: 네.
1: 네. 네.
0: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2: 네. 근데 그러니까 물이 이제 대홍수가 난 다음에 어쨌든 물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1: 네.
2: 그러다 보니 그 이제 고래가 숨을 헐떡이는
1: 네.
2: 쿠키 영상에서는 네. 그 고래가 또 이렇게 막 유영하는 장면이
0: 네네네네네.
2: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1: 해석이
2: 네, 해석을 네. 그냥 관객한테 맡기는
1: 네.
2: 이런 장면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0: 일단은 노아의 방주 생각을 네. 가장 많이 하게 네.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노아의 방주는 어떤 목적성이 있었다면.
2: 네.
0: 이건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2: 그냥 우연히 예, 살아남은 예. 그 동물들이 예. 어쨌든 자연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0: 그렇죠.
2: 네.
0: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자연이 정말 자연으로 또 돌아가겠구나
2: 네네.
0: 하는 생각을
2: 맞아요.
0: 하게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리고 막 고대 도시 같은 그런
0: 네네네네네.
2: 또 설정의 장면들도
1: 네,
2: 나오잖아요.
1: 네.
2: 그 걔네들이 이렇게 막 네. 흘러가면서 예.
1: 고양이 동상 같은 것도
2: 네 맞아요 고양이 동상
1: 또 그것도 의미가 궁금해지더라고요
2: 네 고양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1: 네.
0: 저는 그 수리새 승천 장면도
2: 맞아요
0: 네. 이거 뭐지?
2: 네. 네
1: 죽은 건가?
0: 네.
1: 그런 생각을
2: 네.
1: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2: 아 그래요? 저는 네. 죽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1: 그 날아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간다
0: 네.
2: 그 원래 무리들이 가려고 했던 그 높은
1: 네.
2: 산 있잖아요
0: 네.
2: 꼭대기 산이라고 하던가
1: 네.
2: 뭐
1: 네.
2: 그거로 가는 건가?
0: 네, 그럴 수 있고요. 네.
1: 원래 자리로
2: 네.
1: 찾아간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0: 하나하나 또 의미를 부여하면 재밌는
2: 네.
0: 해석들이 많이 나올
1: 네.
0: 것 같아요.
1: 많아요.
2: 네. 네. 그리고 진짜 그 카피바라 어떡할 거예요? 그 귀여운 아이 어떡할 거예요? 네.
1: 되게 느긋해서
2: 네.
1: 귀엽죠.
2: 그리고 정말요. 이렇게 맨날 배 까고 자고 있고.
1: 네. 네. 너무 네. 귀여워서.
0: 보통은 환일 타임에 자버려요.
2: 네.
1: 네.
2: 네.
1: 아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네.
2: 카피바라를
1: 막 키링으로 달고 다니고 가방에.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왜 그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네. 또 이런 매력이
2: 네.
1: 있더라고요.
2: 그리고 이제 리트리버는 막 놀자고
0: 네.
2: 막 이렇게 막 징굴면서 막 놀자고
0: 네.
2: 계속 그러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면 너무 귀엽고
1: 성격이 다 달라요.
2: 그래서 어쩜 인간 군상을 약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 다 다른 성격. 네.
2: 정말
1: 가진?
2: 꼭 저런 친구도 있고 이런 맞아요. 친구도 있고 막 있잖아요.
1: 네. 어울려 있어야
2: 네.
1: 좋은 것 같아요.
2: 그래서 이 네. 플로우라는 영화는 진짜 매력적인 영화다. 예.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죠.
0: 아, 너무
2: OTT에 있죠?
0: 있습니다.
2: 네. 아마 한 번 보게 되진 않을걸요?
0: 네.
1: 디즈니 거기에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을지라도
1: 한
2: 번만 보게 되는 영화는 아니다.
1: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0: 그리고 이게 약간 수미상관 기법이 있어요.
2: 네, 맞아요. 수미상관입니다.
0: 앞부분에 이렇게 물에 네. 지금 본인을 보는 장면이 중간에 나오고 또 네. 나오거든요. 네.
2: 진짜 이렇게 네. 물속을 이렇게 네. 아무 굉장히 멍 때리듯이 네. 이렇게 뚫어지게 한참을 들여다보는 그 장면도 되게 네. 인상적이고
1: 시작에서는 혼자 바라봤는데 네. 나중에는 같이 바라보는
2: 같이 다 같이 네. 친구들하고 또, 같이 네. 동물 그 친구들과
1: 너무 네. 수미상관이 아름답게 네. 느껴지는 포인트였어요.
2: 너무 잘 만든 네.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아, 얘기하니까 또 보고 싶네요.
1: 네 오늘 또 봐야 돼요.
0: 그림체가 너무 예뻐요.
2: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돼서요. 영화 플로우에 나오는 어셉턴스
1: 네.
2: 예. 이 음악을 끝으로 코다는 코드 얘기 못했네요. 아, 제가 두 편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저는 사실 성장하는 영화니까 너무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렇죠. 막 벌새 네. 4등 또 뭐 나는 보리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엔 아 그래도 플로우는 해야겠다 네. 플로우와 코다는 해야겠다라고
0: 저는
2: 했는데.
0: 굿 윌 헌팅
2: 굿윌 아
0: 주빈 씨는 사나이 남작품들 떠올랐거든요.
1: 할 거 너무
2: 할 거 너무 많아서
1: 시간이 짧아서 네. 아쉬워. 네.
2: 저희도 조금씩 성장했으면 좋겠고 저도 키가 좀 컸으면 진짜로 나이 드니까 키가 줄어든다는데
0: 네요.
2: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1: 저는 옆으로만 앉았으면 좋겠어요. 옆으로만 성장 안 했으면.
2: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영이었고요.
0: 이백희였고요.
1: 강소리였습니다.

네,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죠? 신선한 바람이 좋은 가을입니다. 가리라고 껴봐야죠. 어쨌든 간에 오늘은 놀자.

싸이 나팔바지로 9월 7일 월요일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싸늘한 기분이 들죠. 창문을 이제는 닫아놓고 자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선풍기와 에어컨은 커버를 기다리고 있고요. 싸이의 나팔바지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팔바지를 지금은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밑에가 이제 밑단이 쫙 퍼져가지고 나팔처럼 보인다 해서 나팔바지인데 저는 이렇게 나팔바지를 보면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떠니까 실내보다는 뭐 공원길이라든지 이런 길을 걸어가는 느낌이 더 어울리는 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계절에 많이 좀 걸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람이 워낙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 의미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그리고 이혜린입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

기차와 소나무 이규석, 포플러 나무 아래 이예린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걷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바람을 손으로 잡는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몸으로 직접 맞는 바람. 근데 에어컨 바람하고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하고 그 미묘한 차이, 인위적과 자연적인 차이. 그게 뭐 지금 뭐 가전제품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표방하는 건 그거잖아요. 자연적인 느낌을 내겠다. 근데 밖에 나가면 그 바람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 촉감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오감 중에 보면 시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청각, 미각, 그리고 촉각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더 많은 감각이 있다고 하죠. 촉각의 중요성이 글을 쓸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쓸때 보면 일단 손을 가지고 글을 쓰는 행위. 아, 이게 기억에 남는 거에 엄청나게 작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은 공부를 할 때도 그것을 필기를 할 때와 그냥 사진으로 담고 녹음을 해서 공부를 할 때, 아, 향상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아, 그래서 복습이 어렸을 때부터 중요했던 이유가 그걸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필기도 해보고. 필기한 것은 그건 기억이 그대로 남는데, 우리가 강의를 녹화하고 다시 듣고 반복적으로 아무리 듣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이 그냥 노는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겠죠. 여유를 갖는다는 게 사실은 그런 걸 정리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감각도 정리해보고, 느낌도 정리해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청각으로 마는 것 말고도 시각적으로 느끼는 거, 청각으로 느끼는 거 말고도 손으로 느껴보고 그래서 그곳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에코브리지 최복회죠. 부산에 가면 그리고 정태춘 박은옥입니다. 다시 첫 차를 기다리며.

에코브리지 최백호가 함께한 부산에 가면 김태춘 아 정태춘 박은옥 다시 저 차를 기다리며 두곡 듣고 왔습니다. 제가 길을 걷는다는 느낌을 말씀했을 때 요즘에 가장 부족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린다는 게 그전에는 참 생각도 정리할 수도 있고 그 기다리는 과정도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거고 뭐 많은 감정들이 섞여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기다리는 순간을 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너 기다려? 절대 못 기다리게 만들 거야. 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를 바라보지 않고 핸드폰을 바라보죠. 그리고 신호등에 빨간색으로 바뀌면 그 사이에도 핸드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 물론 뭐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아, 이게 원래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디즈니에서 이걸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디즈니랜드 있죠. 디즈니랜드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보면 사람들이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그 짜증나지 않게 그 순간순간에 모든 걸막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하고 뭐 쇼도 보여주고 뭔가 보여주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순간을 최소한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기다린 순간이 없이 패스트트랙이라 해가지고 먼저 갈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기다림 자체를 돈으로 환산해서 어떻게 보면 파는 거죠. 너의 기다림을 내가 돈으로 사겠어.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노래가 몇주 이상 안 나오면 방송사고를 하는데 얘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노래를 전초합니다. 어쩌다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공동체 라디오에 참가하시고 싶은 분은요, 저희 홈페이지나 보시면은 저희 소정의 교육 시 죄송합니다. 이걸 외웠었는데 또 잊어버려.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양식을 보시고 참석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다시 지금 하반기에 모집하니까요. DJ를 하고 싶으신 분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PD를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공동체 라디오를 같이 꾸며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공동체 라디오 지금 9월달 가을 개편하면서 지금 프로그램도 많이, 다른 프로그램도 생기고요. 잠시 쉬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0: 네, 바이걸. 내 이름은 여자. 듣고 왔습니다. 이게 월요일 날 되면 기분이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힘든 것도 있고, 아, 뭐, 약간의 짜증. 그리고 약간의 또 기대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한주 시작이니까 이번 주는 잘해야지. 아, 그 기대감은 우리 이런 다짐을 하죠. 아, 조성모 다짐, 구피, 게임의 법칙.
1: Girl, I gave my heart and soul to you, and dedicate my life to you. But you let me down, and I'm gonna let it all go.

네, 조성모 타짐 구피 게임의 법칙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계속 더좀 듣고 올까요?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비주 돌이킬 수 없는 사랑 소호대입니다.

네, 비즈 누구보다 널 사랑해 소호대 돌이킬 수 없는 사랑 두곡 듣고 왔습니다. 한곡더 듣까요? 나쁜 사람 주리엘입니다.

네, 주니의 나쁜 사람 듣고 왔습니다. 아, 월요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어떻게 지금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9월 저희가 첫 월요일이더라고요. 아, 9월 7일.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갈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월요일하고 수요일 방송을 하는데,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뭐, 방송 두번 하면 일주일 가니까요. 그때 보면은, 성구성하다 보면은 한 달이 가 있더라고요. 아, 시간은 상대적으로 흔다 그러지만, 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매여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힘든 것도 같은데, 직장 생활이라는 게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주말에 쉬었다가 월요일 나가면 힘들고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날 때쯤 되면 아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지. 그래도 놀랍고 기쁜 건 5일 뒤면 주말이라는 거죠. 아, 참다가 보면 가는 거죠. 수요일 날 방송할 때도 항상 그런 말 했었는데 이게 애매한 시간이다. 예. 기뻐야 할 주의 시간인지 슬퍼야 할 시간인지. 예, 사람마다 처한 위치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 혹시 너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 묻고 싶은데 당신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시는지 궁금도 합니다. 저희 오늘은 놀자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예, 너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오늘 놀자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신청곡과 사연 받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고요. 그 중에 두 분을 선정하여 저희 가족입니다. 나루 역사 문화 연구소의 강용훈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서적 선물로 드리니 많은 참석과 참석이 아니네 참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서적이 역사 관련된 서적이에요. 일반인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근하기 좀 어려운 책인데 그 책을 쉽고 그 책을 접근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책 자체는 쉽고 재밌게 돼 있는 책을 또 골라 주셨어요. 우리는 역사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자 마지막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 곡으로 이래저래 우리는 재밌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용기 버전입니다. 아모르 파티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이 꼴에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치늘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자들이 돈 주고

죽인 침이 말하기도 전에 대기실로 아침 온식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 부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꼬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야

0: 네.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캐리커처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재밌다, 여행. 그렇죠. 여행지 가면 꼭 캐리커처 하시는 작가분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여행 가면 이제 가족과 대부분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이제 캐릭터 모델이 되어가지고 좀 자신의 모습을 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과 함께 할 때도 있고 추억 등 참 다양한 것들이 연상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365일 캐릭터만 생각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디지털 드로잉으로 캐리커처 하고 있는 조채은이라고 합니다.
0: 네, 디지털 드로잉으로 캐리커처를 하고 계신 조채은님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박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네.
0: 하나 둘 셋.
1: 오!
0: 네, 조채은님. 365일 캐리커처만 생각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시민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즐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캐리커처 생각 365일 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싶은.
0: 네. 싶으나 아직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
1: 네, 아직 살짝 부족하지.
0: 아, 그런가요?
1: 네.
0: 자, 출연 섭외의 시작점이 있었죠?
1: 맞아요.
0: 그냥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떤 뭔가 배경이 있었죠?
1: 네, 맞아요.
0: 어디였었죠?
1: 저희 전주시청 그 광장에서 했던 그 시민참여 행사.
0: 온누리 시민장터.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거기에 이제 조채은 님이 부스 참가자로 참가하셔서 바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냅다 마이크를 들이대밀면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인터뷰를 나눴고 그 후에 제가 또 과감하게 전화를
1: 네.
0: 드려서 이렇게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오게 되셨습니다.
1: 맞아요.
0: 정말 감사합니다.
1: 아니, 저야말로 전 사실 관종이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그림을 그리느라고 네. 옆에 누가 오신 줄 모르고 막 그리다가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잘 파악이 안 됐지만 관종이기 때문에 네, 네. 좋아요 하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초대를 해서 초대를 네. 해주셔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0: 네. 아유, 환영합니다. 조채연님. 라디오 방송 처음이시죠?
1: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 몇 년 전에 해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0: 어디서?
1: 서울에 가서 네. 그때는 주제가 웹툰 작가에 대한 수업이었어가지고 네이버 현직에 계신 네이버 웹툰 작가님이랑 뭐 지망생 관련한 친구들 와가지고 아주 짧게 한 10분 정도로 네네. 그런 걸 했었는데 그랬던 경험이네요. 너무
0: 어쨌든 방송인이시네요.
1: 어.
0: 방송한 경험은 있으니까 방송인이시잖아요.
1: 신입은 아니네요.
0: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에 와보니 어떠신가요? 분위기랑?
1: 저는 너무 밝아가지고 밝고 깨끗하고 깔끔해서 놀랐어요. 저는 되게 어둡고 막 네. 먼지가 쌓여 있고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네네. 더 어두운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쾌적해서 병원 같아요. 병원 같아요.
0: 감사합니다. 저희가 밝고. 좀 청소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 좋아요, 좋아요.
0: 그러면 저희 온건이 없는 내용인데 채연님은 작업하실 때 어두운 분위기로 하시는 편이 아니면 밝은 분위기?
1: 저는 그 제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모습에 취해서 하는 편이어가지고 어둡게 하고 무드등을 하나 딱 켜두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무릎 위엔 강아지를 얹어두고 그 뽕에 취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0: 분위기 있네요.
1: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0: 그럼 집중도 잘 되고?
1: 잘 되는 것 같아요.
0: 아~
1: 네.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0: 궁금하네요. 이제 어떤 분위기에서 작업하고 계시는지 직접 또 눈으로 보면 에이. 다를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0: 아, 그러시군요. 밝은 것보다는 좀 약간 어둡게.
1: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긴장을 풀 겸 간단한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전주인, 맞습니까?
1: 맞습니다.
0: 전주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 저희가 내일 모레 서른인데요.
0: 계란 한 판.
1: 네, 계란 한 판. 여기서 태어나서 네, 쭉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0: 아, 토속인?
1: 맞습니다. 어. 어머니 아버지도 다 전주에서 살고 계시고 네네. 할머니도 아직 전주에 계속 살아 계시고. 네.
0: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시잖아요. 네. 아직 계란 한 판이라 하더라도.
1: 네네.
0: 그러면 좀 더 넓은 도시 나가고 싶은 그런 욕망 없었어요?
1: 사실 있어서 지금 전주에 살고 있긴 한데 거점을 하나 구해서 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해요.
0: 어디로?
1: 저는 수원으로 수원에 거점이 하나 있어서
0: 수원 화성
1: 네, 네
0: 왕갈비의 고회장
1: 맞아요.
0: 수원 FC 축구
1: 맞아요.
0: 오.
1: 수원에 거점을 두고 직업상 사실 그 어디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서 전주에서도 한 주 있다가 네네. 수원에서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0: 근데 여러 도시 중에 왜 수원이세요?
1: 수원인 이유는 되게 다들 보면은 물음표 띠용 하긴 하는데 수원 여동생이 용인에 살고 있어서
0: 네.
1: 여동생을 보러 가는 길에 어 옆에 수원이 있네? 전 위치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한번 여동생 대학 수업 듣는 동안 한번 혼자 가볼까? 해서 갔는데 그날 비가 오고 양말에 막 비가 다 젖고 또 이 분위기에 제가 또 취해서 아, 이 공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그 한옥.
0: 그렇죠.
1: 한옥이 아, 뭔가 전주랑 비슷한 듯 하면서 운치 있고 살짝 조금 더 도시 같고 이거에 반해서 수원으로 가게 됐어요.
0: 아, 그 분위기에 취하셔가지고.
1: 맞아요.
0: 아, 그러면 수원하고 전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뭐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전주에서 30년 동안 살아오셨으니까 전주에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더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전주에 살다 보니 이것만큼은 좋다. 제가 또 수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전주의 장점인데 저는 이 천변이 너무 좋아요. 전주 천변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좀 주관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주에 물이 없어가지고
0: 사주 얘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주
1: 사주에 물이 없어서 물과 강과 뭐 호수와 가까이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왠지 그냥 산책 천변 따라 산책을 하고 그 조금 더 정류장에서 일찍 내려가지고 천변을 거쳐서 간다거나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뭔가 다들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천변을 지나가니까
0: 달래기를 할지 자전거를 할지
1: 가족들끼리도 있고 걸어가는 데이트하는 연인들도 있고 이런 그 생활감 있고 생명력 있는 그 현장이 좋더라고요. 저는 천변길이
0: 작가시네요 역시. 아니, 저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은 한옥마을 가요.
1: 네.
0: 서신동에서
1: 오.
0: 자전거 타고 가 천변으로.
1: 좋아요.
0: 천변 타고 가면 또 금방이잖아요.
1: 그 길 너무 좋아요.
0: 네. 그리고 자전거 타면서 사계가 보이잖아.
1: 맞아요.
0: 사계의 변화가.
1: 저도 자전거 너무 좋아해요.
0: 동식물들도 보이고. 근데 이런 감성을 다녀봐야 아는 것이지 그냥 자동차로만 왔다 갔다 하면 모르잖아요.
1: 맞아요.
0: 그죠?
1: 몰라요. 자전거 타고 그 천변길이 아주 좋아요.
0: 맞아요.
1: 아주 좋아요. 그 계절을 느끼는 길.
0: 네. 그래서 뭐 더운 여름 덥긴 하겠습니다만 또 추운 겨울 추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옷 챙겨 입고 또 옷 가볍게 입고 천변 나가보시면 정말 그 기분은 좋으니까 많은 전주 시민분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전주 시민분들이 좀 천변 많이 걸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맞아요.
0: 네. 수원에는 천변이 없던가요?
1: 천변 이렇게 전주처럼 이렇게 물수를 써서 수원이기는 한데 이렇게 도시를 가로지르는 천이 있는 건 아니고 군데군데 저수지라고 아. 할 뻔 그런 공원을 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또 전주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해요.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준비한 뉴스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전설로 꼽히는 마이클 조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까지 미국 사회 주요 인사들의 특징을 생생하게 살린 캐리커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주요 정치인들을 캐리커처로 풍자해온 최재용 작가의 작품인데요.
3: 제가 만든 시사 캐리커처가 어떤 뭐 정세에 뭐 커다란 도움이 된다라기보다 하나의 기록으로서 기억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2: 평소 그의 작품을 눈여겨보던 시카고 한인단체의 초청으로 한 달 동안 미국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익살스러운 만화로 사회를 풍자한 작품들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0: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조채은님은 전주 시민이자 캐리커처 작가와 강사로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캐리커처 관련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조채은님이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여러 개의 질문을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1: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0: 어떡하지? 어려우시면 안 되겠네.
1: 근데 너무 많이 말하고 싶어서.
0: 아, 그래요?
1: 네. 이걸 줄이는 게 어려웠습니다.
0: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캐리커처 시작하다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캐리커처란 무엇인지 정의가 있다면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캐리커처를 저를 통해 처음 아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자면 캐리커처는 각자 가진 특징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눈이 큰 사람은 더 크게, 입술이 두꺼운 사람은 더 두껍게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강조해서 그리는 그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특히 뭐 본인의 그 취향, 옷이나 뭐.
1: 네네, 맞아요.
0: 화장 스타일이 두드러지신 분은 또 화장 스타일, 머리 스타일 같은 것도 좀 두드러지게 표현하기도 하고.
1: 네.
0: 또 액세서리를 좀 특이한 거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액세서리를 좀 과장하게.
1: 맞아요.
0: 표현하기도 하고.
1: 네.
0: 참 익살스럽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오가면서 캐리커처 그림을 보면. 그러면 저는 좀 어떤 특징을 잘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재훈님.
1: 제가 뵀을 때는
0: 네.
1: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이빨, 네, 이빨이 보이게 씩하고 웃는 모습과 이 뿔테 안경
0: 네.
1: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를 하면서 헤드셋을 쓴 모습을 처음 뵀거든요. 그 네. 시민장터 때는 못 뵀지만은
0: 네네.
1: 근데 제법 잘 어울리세요. 헤드셋을 쓰고 있는 모습이.
0: 네. 감사합니다.
1: 딱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대로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기 좋습니다.
0: 제가 채은님 저기 있는 곳 방문해서 한번 남겨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각자 가진 특징을 과장해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두 번째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그 참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캐리커처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 궁금해요. 어쩌다가?
1: 제가 캐리커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애초에 막 펜을 쥘 수 있었던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들 그림 그려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생일 축하 카드도 제가 직접 그려서 주고
0: 네.
1: 중고등학생 때는 이제 학급 문집 같은 거 만들면
0: 학급 문집 오랜만에 들어본다.
1: 네, 어. 40명의 친구들 얼굴을 다 그리고 그 옆반도 도와달라고 하면 또 그려주고
0: 와.
1: 이렇게 제 그림체로 그 상대방의 얼굴을 그려서 선물해주는
0: 네.
1: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쭉 취미로 해오다가 대학생이 돼서도 해왔는데 이제 아는 지인이 캘리그라피를 하는데
0: 캘리그라피
1: 내가 대학 축제에 나가는데 너도 옆에서 한번 종이 깔고 해볼래? 그런 마음에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0: 네네.
1: 문구점 가서 팔절제 하나 주세요. 네임펜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똘레똘레 에코백에다가 들고 가서 처음
0: 그것도
1: 하게
0: 에코백이야?
1: 된 거예요. 네.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서 한번 해보자. 어차피 이 선배가 하는데 옆에서 한다 하는 건데. 근데 그때 이제 지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을 그려주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이 희열.
0: 오.
1: 이게 모르는 사람을 그려주는데도 이렇게 좋아하고
0: 네.
1: 선물 받은 반응을 해주시니까
0: 네.
1: 더 많이 그리고 싶고 다양한 사람을 그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그 지인이 같이 나가자고 혹시 권하지 않았더라면은 또 달랐을까요?
1: 그 취미 수준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동생 두 명이 다 예고를 나와서 그림을 전공을 해서 저는 더더욱이나 전공생이 아니라서
0: 아, 그림 전공은 아니세요?
1: 네, 저 그림 전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림은 이렇게 내 동생들처럼 전공하는 친구들이나 하겠거니 그래서 취미로
0: 네.
1: 만 갔을 것 같은데 그 대학 축제 한 번 그 기회로 좀 가능성을 보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원래 대학 졸업할 때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저는 네. 대학 논문 대신 만화를 그려서 졸업을 했어요. 이 연장선으로 어? 캐리커처가 너무 좋아서
0: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죠? 논문을 써야 되는데 교수님이 그냥
1: 네 교수님한테 상담해가지고 저 논문도 좋은데 제가 논문 쓸 내용을 글이 아니라 그걸 설명을 하는 만화로 내가 졸업을 하고 싶다.
0: 아 진짜?
1: 그래서 만화로 졸업을 했어요.
0: 아 교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1: 좋아 그런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아~ 저희 과 특성이 과학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네. 그런 과라서 그걸 더 신선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0: 네.
1: 뻔한 논문이 아니라 당신이 표현할 수 있는 만화라는 그 능력이 있다면 네네. 그렇게 한번 해봐라.
0: 이야, 하셔가지고 특이하다.
1: 길이 이렇게 그 한 번의 그 기회가 네.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0: 아니, 그림이 전공도 아닌데 어쨌든 졸업 논문을 캐리커처 그림으로
1: 맞아요.
0: 가름해서
1: 맞아요.
0: 그걸 받아주신 교수님도 대단하신 분이고 그렇게 졸업했다는 게 참 특이한 사례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오, 이야, 재밌네요. 아니,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반에 꼭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 한두 명씩 있었어.
1: 맞아요.
0: 저는 똥손이라 그림 재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 참 부러운 재능이었어요. 그런 채우님도 그런 그림 그린 친구 중에 한 명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1: 조용히 뭐 하고 있어서 보면은 귀퉁이에 막 그림 그리고 있고 그런 사람이
0: 교과서 맨 밑에다가
1: 맞아요.
0: 아까 그 동생분들은 예고 다니고 뭐 그림 그린다고 하셨나요?
1: 네 맞아요.
0: 그러면 채우님도 결국은 지금 그림 그리고 계시잖아요.
1: 네.
0: 전공은 아니었지만.
1: 네.
0: 그럼 이게 집안에 뭐 내력이 있으신가요?
1: 제 생각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추측을 좀 해본 바 제가 첫째인데 둘째, 셋째 이렇게 셋이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0: 네.
1: 그래서 약간 경쟁하듯이 내가 더 토끼 더 잘 그렸네. 누가 더 잘 그렸네.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좀 장난감 대신 색연필 들고 그림 그리고 노는 그런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왜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또 막내가 또 있거든요. 저희가 사남매여가지고.
0: 오.
1: 완전 그 막내는 그림을 전혀 못 그려요.
0: 네.
1: 그런 거 보면 그런 나이 차이 별로 나지 않는 네. 남매여서 그게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경쟁심 같은
1: 맞아요.
0: 거. 육아법 중에 하나겠네요.
1: 좀 생각해보면은 그러게요.
0: 어린 자녀를 두신 저기 부모님들은 잘 이 말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쟁심을 유도해가지고 재능을 또 이렇게 키우고 발굴해낼 수 있다.
1: 네.
0: 조채연님이 지금 그런 경우다.
1: 이제 알았어요. 그 계란 한 판 먹어서 지금 깨달았어요. 저희 엄마의 육아법을.
0: 네.
1: 좋은데요?
0: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뭐 언급은 됐습니다만 취미가 아니, 그러니까 취미로만 계속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꼭 이걸 뭐 직업으로 해야겠다 그런 뭐 연결고리가 좀 있으셨어요? 결정적 이유?
1: 그런 비전공자이지만
0: 네.
1: 지인이 아닌 진짜 모르는 사람의 그런 반응이 저를 좀 도파민 돌게 했던 것 같고 사실 대학 시절 내내 이렇게 하다가 저도 물론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대학교를 나왔는데 전공을 살려서 할까 말까. 근데 제가 대학생 내내 이렇게 캐리커처 작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손님으로 왔던 분이 알고 봤더니 도서관 어디, 어디 고등학교 어디 이렇게 꼭지를 맡고 계신 분들이었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연락이 오셔서 혹시 수업 하실 생각 없으세요? 사실 제가 도서관 어디인데요. 한 3년을 배운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 졸업을 기다리셨던 그런 귀인들이 몇 분 계셨어요.
0: 아하.
1: 그렇게 해서 저는 비전공자인데 경력이 없는데 괜찮나요? 그렇게 여쭤봤지만 저를 그간 또 봐오셔서
0: 그렇죠.
1: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수업을 하게 되니 그걸로 이제 물꼬가 터서 강사로도 나가서 직업으로 삼게 된 것 같아요.
0: 환경이 또 도와줬네요. 그렇죠.
1: 네.
0: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욕심 갖고 해도 환경이 안 도와줘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비단 뭐 캐리커처만이 아니더라도.
1: 맞죠.
0: 근데 채연님 주변에는 또 그런 귀인들 말씀하신.
1: 맞아요.
0: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는 직업으로 안 할 수 없게끔. 그렇죠.
1: 맞아요. 운명이겠거니. 이게 뭔가 뭔가 아닌가 저런가 고민해본 거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가 이거 하려고 했지 내가 하고 싶었지 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 주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0: 복수 전공 공식적인 복수 전공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채연님이 그 나름의 전공 해오던 전공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캐리커처라는 또 복수 전공을 또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1: 맞죠. 네.
0: 남들 하나 전공 막 할 때 두 개를 이렇게 해오신 거니까 어쨌든 차별화는 있잖아.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그렇죠.
1: 그렇죠. 네.
0: 네. 그리고 가르치는 게 맞으니까 또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어디 학교에서 뭐 강의해 주세요라고 해도. 내가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하지만 가르치는 게 또 그건 다른 결의 이야기잖아.
1: 네.
0: 가르치는 게 맞아야 또 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1: 또 저희 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저에게 세 명의 동생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과의 대화법이 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0: 아.
1: 그리고 제가 애초에 어린애들을 좋아해서 그 캐리커처로 이렇게 작가로 활동하기 전에는 키즈 카페에서 일을 했었어요.
0: 아, 또 그런 이력이 있으셨어요?
1: 네, 그래서 아이들을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고 사실 그림을 가르치는 거가 어른이든 아이든 진짜 그 아이의 처음 배우는 시선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든 뭐 완전 초보인 성인으로 대상을 하든 누가 오든 아이를 대상으로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뭐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이제 환경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딱
1: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0: 갈 수밖에 그게 길이 주어져 있었네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니.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비전공 그림 전공은 아니시라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캐리커처 그림 재능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림 소질이 좀 있어야만 하는 거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림 전공 아니어도 되고 그림을 못 그려도 되고 심지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의 개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성. 뭐 예를 들어 파스텔 톤을 잘 쓰는 작가가 있을 테고 흑백으로만 표현하는 게 더 잘하는 작가가 있을 테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림 실력이나 전공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 특징을 잡아내는 그런 관찰력이랄지.
1: 맞아요. 네.
0: 그 사소한 것을 좀 이렇게 뭡니까 좀 이렇게 예술로 연결시킬 수 있는
1: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0: 그런
1: 같아요.
0: 그런 능력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인터뷰 때 언급해
1: 맞아요,
0: 주신 게
1: 맞아요.
0: 기억이 나서
1: 네.
0: 아, 그런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채연님 저기 뭡니까? 캐리커처 저도 오가면서 보면은 검은색이 일반적이긴 한데 또 컬러풀한 색을 또 사용하는 캐리커처도 있더라고. 이게 뭐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작가의 마음입니까?
1: 작가의 마음입니다.
0: 아.
1: 작가의 마음. 저희가 정말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이 살짝 나쁜 그런 캐리커처도 있어요. 내가 코가 너무 큰데 이거를 너무 막
0: A4
1: 반절 넘게 코를
0: 그런 거
1: 크게
0: 봤어요.
1: 그려줬잖아.
0: 그런 거 봤어요.
1: 그게 사실 정배이긴 하나 그거는 좀 고전적인 옛날 캐리커처 스타일이고 요즘은 더더욱 그 작가의 개성을 더 존중하고 특징으로 보는 시기라서
0: 네.
1: 더욱 더 이제 그림 재능이나 전공이랑 상관없이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컬러풀한 색깔 선택하느냐 아니면 검정만 쓰느냐도 작가의 마음이라는
1: 맞아요.
0: 말씀이신 거죠?
1: 네.
0: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검정이 더 예뻐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심플하면서도 간단 명료하고 특징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컬러풀한 색이 들어가면 그 컬러풀한 색의 특징이 좀 가려진다고 하나?
1: 네.
0: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다 뭔가 그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뭐 선호하는 그게.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청해 주신 곡 있어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야호!
1: 네, 신청해 주신 곡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 이 곡은 제가 비 오는 날 버스에서 또 분위기에 취해 학교로 가던 중에 우연찮게 알게 된 노래여서 제가 비 오는 날만 되면 이 노래를 꼭 찾아서 듣거든요. 오. 요즘 또 장마도 있고 비가 올 때쯤이면 그렇죠.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하게 됐습니다.
1: 좋은 곡을 소개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캐리커처의 매력입니다. 캐리커처의 매력은 무엇이길래 캐리커처의 세계에 빠져 즐겁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캐리커처의 매력은 이것이다. 알려주세요.
2: 제가 생각하는 캐리커처 매력은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가차 같은 매력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제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이랑 친한 사람이 바라보는 제 모습도 다른데 캐리커처 작가가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은 또 얼마나 색다르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모르는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캐리커처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가차 같은 매력. 가차샵 있잖아요.
2: 맞아요.
1: 동전 넣고 돌리면은 가차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는 이제 아마 일본어 표현일 거예요.
2: 네.
1: 그게 무작위죠. 랜덤으로 나오는 거.
2: 내가 알 수 없는.
1: 내가 알 수 없는 캐릭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저희도 나도 모르는 나의 특징과 매력이 분명히 있잖아요.
2: 맞아요.
1: 공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나를 아는 게 가장 어렵다.
2: 어.
1: 아, 부처님이신가? 그랬잖아요.
2: 네네.
1: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세상에 어려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나의 특징과 매력을 누군가에게 딱 잡아줘서 주고 표현해준다는 거.
2: 맞아요.
1: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일을 지금 이제 캐리커처 작가인 채연님이 이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2: 맞아요.
1: 아. 그럼 채연님도 누군가한테 채연님의 모습을 그 그림을 받은 적 있어요?
2: 저는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런 그런 관광지 가면은 네네. 받는 것도 좋아하고 하물며 수업에 가서 막 8살, 9살 아이가 그려주는 제 모습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채은님 뭐 그려주세요 하면은 저도 똑같이 말해요. 저도 그려주세요.
1: 아.
2: 저는 그래서 좋아해요. 네.
1: 그러면 누군가 그린 자신의 캐리커처 보면 좀 어떤 기분이 들어요, 채은님은? 작가로서?
2: 뭔가 좀... 그 실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아 내가 이런 오늘 좀 별로 안 웃었나 보다 혹은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 오늘 내가 되게 웃고 다녔나 보네 혹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섬세한 머리가 삐죽 튀어나온 잔머리 같은 것도 그려주거든요. 그럼 보면 아, 나 위통수에 머리카락이 삐져나왔었네 이런 거 제가 몰랐던 오늘의 포인트를 그림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봐요. 좋아해요.
1: 그래요. 저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타인의 시선이 더 정확하겠죠.
2: 그런 것
1: 그렇죠?
2: 같은데.
1: 그렇게 보면은 타인의 말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2: 맞아요.
1: 내 말만 옳다고 막 우길 게 아니라.
2: 맞아요.
1: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캐리커처 작가 하시니까 캐리커처 하면 뭐니 뭐니 해도 그 인물의 두드러진 특징이잖아요.
2: 네.
1: 인물의 특징을 잡아내는 나만의 채은님만의 비법이 있나요?
2: 그 캐리커처는 이제는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한 이제 거의 9년, 8년 이렇게 가까이 그리다 보니 노하우가 하나 생겼는데
1: 네.
2: 상대방의 취향을 그리는 게 제 비법입니다.
1: 오.
2: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점이나 주근깨가 참 매력적이고 혹은 이렇게 편하게 신고 온 슬리퍼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꼭 그리는 것 같아요. 혹은 뭐 잘 관찰하다 보면은 저 사람 오늘 분홍색 반팔티에 분홍색 양말을 신었네. 이렇게 맞춰 입은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찝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 요즘 뭐 키링 같은 거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2: 맞아요.
1: 그 키링을 보고 저 키링을 달고 다니는 분이면은 좀 이런 색깔이 어울릴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이
2: 네.
1: 그렇게 좀 이렇게 연상되기도 하고
2: 네.
1: 그렇죠.
2: 커플이 예를 들어서 커플이 캐리커처를 받으러 왔는데 남자분이 되게 묵뚝뚝하고 뭐 여자친구 네가 하고 싶은 걸로 해 이러는데 키링에 막 엄청 귀여운 뭐 짱구 캐릭터 막 이런 네. 거 달려 있어가지고 짱구 좋아하시나 봐요 여쭤보면은 그때 맞아요 무장해제 되시면서 전 짱구 그 뭐 익살스러운 그 표정이 좋아요 이렇게 또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서 그분을 그림을 그릴 때 지금은 짱구의, 어색해서 무뚝뚝하게 보이시지만 좀 웃는 모습으로 그려드린다든지
1: 짱구의 웃는 모습으로
2: 네,
1: 짱구의 웃는 모습을 좋아하시니까
2: 네, 짱구를 더 옆에 그려드린다든지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1: 관찰력이 높으시겠네요 시원님 평소에
2: 좀 작가 그림 그리러 가는 게 아니어도 그런 것 같긴 해요.
1: 남의 사소한 뭐 꼬투리 하나 잡아낸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2: 좋은 면을
1: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
2: 좋은 면을 보려고 하긴 해요. 혹은 이 친구가 오늘 나 보려고 왔는데 말로는 그냥 편하게 왔어 하는데 얘 봐라. 오늘 나 본다고 속눈썹 펌 했네. 네일 새로 했네. 요즘 그러니까 나 보려고 좀 신경 써서 왔네. 이게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1: 편하게 왔다고 했는데.
2: 네. 자식 봐라.
1: 아니 그러니까 관찰력이 참 대단하실 것 같아서 이게 말이시오 상대방의 취향을 잡아낸다고 말로는 쉽지만 이거 신내림이 필요한 영역 아니에요?
2: 근데 아무리 그런 내성적인 분들이라도 네네.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설명하고 좀 자랑하고 싶고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툭 던지면은 그리고 그림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자체가 내성적이어도 살짝 조금씩 관종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물꼬를 터주시면은 더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네. 자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림 그릴 때.
1: 화법도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이게 언변도 좀 있어야 그 내성적인 분들의 좀 답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
2: 그러긴 하네요.
1: 그런 면에서도 채원님도 좀 언변 신경 많이 쓰시겠네요.
2: 저요?
1: 처음 알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2: 말하는 걸 좋아하긴 하죠. 그리고 제가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안경도 쓰고 있고
1: 유해하지 않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2: 되게 겁을 주지 않는 외모적으로 이 사람한테 뭐 말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1: 편해 보이세요?
2: 편하게 보이세요. 말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초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받으러 오시면은
1: 네네.
2: 근데 초면인데도 잘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인상까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옆이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2: 어떻게 됐네.
1: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2: 네.
1: 디지털 드로잉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셨어가지고, 자기소개 때. 디지털 시대, 맞죠?
2: 맞습니다.
1: 디지털 작업과 수작업 중 선호하는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또 궁금하네요.
2: 저는 디지털이 편해서 자주 그리지만은
1: 네.
2: 선호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는 아날로그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편식을 하면은 그 특성에 맞춰서 고착화되고 습관이 돼버리니까
1: 네.
2: 의식적으로 내가 요즘 디지털 작업을 많이 하니까 아날로그를 더 선호하고 더 그려야겠다.
1: 아, 의식적으로?
2: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1: 균형을 잡아가시는 거죠?
2: 맞아요.
1: 그러니까 디지털 뭐 기기, 패드라고 합니까?
2: 네.
1: 그런 걸 사용했을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안 쓸 수는 없잖아.
2: 맞아요.
1: 그걸 쓰되 또 아날로그의 수작업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 가시는 거잖아요.
2: 네.
1: 되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습관적으로 키잖아요.
2: 네.
1: 아는 길인데도 키고 가면은 내비게이션에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는 길은 좀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는 내비 안 키고도 상상해가지고
2: 네.
1: 뭐 공간 인지 능력이라고 하나요?
2: 네.
1: 아,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갔었지. 머릿속으로 그려지니까 조금이라도 상상을 하게 되니까 도움이 되는데 너무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에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감각이라고 하나요? 그걸 좀 잃어가는 것 같아서, 무뎌져 가는 것 같아서 더욱이 채연님은 지금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감각적인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면 그런 인간의 그런 장점인 감각이 둔화된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에서 동감하시나요?
2: 너무 공감해서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고개를 엄청 끄덕였어요.
1: 수십 번 끄덕여주셨습니다. 네.
2: 하물며 제가 여기 라디오 방송하려고 건물을 찾는데 네. 건물 앞에 있는데도 제가 지도를 보고 이 건물인가 요 건물인가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도 제가 금방 말씀해 주신 내용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초행길이라고 내가 지도를 보느라고 바로 앞에 간판이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헤맸구나. 아 이거 이런 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서.
1: 자 그러면 2부 주제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캐리커처. 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 사는 작업인데 해오시면서 즐거웠던 에피소드도 있었을 테고 또 힘들었던 어려웠던 또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하나씩만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2: 네. 즐거웠던 경험은 제가 그 덕진공원에서 유치원생 아이를 그려준 적이 있는데 그 아이를 몇 년 뒤에 초등학교 수업을 하다가 만난 거예요.
1: 와.
2: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의 특징이 되게 두드러지기도 했고 네. 이름도 독특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긴가민가 왜냐면은 요즘 아이들이 키가 후떡후떡 크다 보니까 저랑 눈높이도 맞고 해서 얘가 걘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날 때쯤 돼서 그 친구가 제가 그린 캐리커처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생님 저 사실 덕진공원에서 받았었어요. 이거 말하고 싶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이었던 친구가 학생이 되기도 하고 학생으로 왔던 분이 나중에 손님으로 오기도 하고 이런 재미있는 경험이 네 있기도 하고
1: 채연님 입장에서는 그 개개인의 특징을 기억을 잘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몇 년 후에 어디에서 만나더라도 정말 기억하기는 쉽겠다 그렇잖아요.
2: 뭔가 그 기시감이 들 때가 정말 있어요.
1: 그러니까.
2: 이런 축제 같은 걸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찾아서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캐리커처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또 찾아서 받으세요.
1: 네.
2: 그러니까 분명 봤는데 아 맞다 이런 일도 있었다. 엄마 아빠 어린이였는데 몇 년 뒤에 보니 둘째랑 같이 오신 거예요.
1: 나와서
2: 4인 가족 돼서 왔는데 분명 이 가족을 내가 그렸는데 그때는 아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얘기를 꺼내니 맞아요. 그때 받으러 왔었어요. 그때 둘째가 태어났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1: 세월의 흔적.
2: 그게 되더라고요.
1: 그 초등학생 아이도 유치원 때 본인이 그 캐리커처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으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선생님 저 기억해요 라면서 그 그림 보여주면서 이게 가능한 건 서사가 있네.
2: 뿌듯하더라고요.
1: 캐리커처가 연결고리에 서사가 있네.
2: 좋아요.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네. 그림 그리는 그 5분, 10분 동안에는 정말 소개팅 하듯이 그 사람과 얘기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니까 이런 경험도 이제 생기네요.
1: 소개팅 하듯이란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
2: 저한테는 10분 소개팅이죠. 행사 나가면. 네.
1: 네. 자, 그럼 또 반면 또 힘들었던.
2: 힘들었던 에피소드는. 뭐 이제 사람 일이니까 힘든 게 뭐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이런 힘든 것도 있지만은 인상 깊었던 힘들었던 건
1: 네.
2: 객사에서 진행된 캐리커처였는데 되게 그 몸짱 울퉁불퉁한 근육을 가진 남자분이 오셨어요.
1: 네.
2: 근데 막 거의 겨드랑이까지 뚫린 나시 티셔츠 있잖아요.
1: 예, 상상이 되네요.
2: 그런 걸 입고 오셔가지고 막 포즈를 취하시면서 그려달라고. 근데 차라리 가만히 있으시면 상관이 없으시겠는데 계속 포즈를 바꿔가면서 근육을 그려달라고 하시는데 뒤에 손님이 쫙 깔려있고 그분은 포즈를 취하고 계셔서 되게 곤란했던 기억이 있어요.
1: 또 초기시라고 안 하셨어요?
2: 맞아요.
1: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2: 맞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서 가만히 있어주세요라든지 그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뭐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못해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그렸던 기억이 나네요.
1: 또 완성은 어쨌든 해내신 거죠?
2: 네네 해드렸죠.
1: 얼굴 안 그리고 근육만 그래서 준 거 아니에요?
2: 그건 아닌데 굉장히 뭐 팔 근육을 얼굴 크기만큼이나 엄청나게 해서 드렸던 기억이 나요. 파란 색깔 모자에 남색 기억이 나요. 남색 그런 깊은 나시에를 입고 오신.
1: 예, 얼마나 자기 근육에 대한 이게 자랑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 네.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2: 맞아요.
1: 그럼 저기 말씀 나오신 김에 속도, 손님들 많으면 속도가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2: 맞아요.
1: 되게,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 한 편 완성하는데 몇 분 정도, 아까 뭐 10분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은.
2: 저는, 5분에서 10분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네.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제일 그리기 어렵고 오래 걸리는 손님이 올블랙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오히려 그리기가 어려워요.
1: 옷을?
2: 네.
1: 왜 그러시죠?
2: 왜냐면은 그 얼굴이나 옷이나 이런 스타일로 특징을 잡는데 검은색 반팔티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오신 분은 그냥 김 붙인 꼴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막 특히 아이들을 그리기 좋은 게 막 무지개 원피스에 레이스 달린 양말에 막 리본 머리띠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면은 그리면서도 되게 신나거든요. 네네. 빨리빨리 그려지고. 그래서 복잡한 옷일수록 저는 더 빨리 신나게 그리고 좀 단순한 옷일수록 특징을 잡아내야 되는데 검은 머리카락에 검은 마스크에 검은 반팔, 검은 바지 이러면은 조금 더 오래 걸리고 난감한 것 같아요.
1: 요즘 청소년이 그렇잖아요. 옷 보면은 위에 저기 뭐 리퍼브릭 오브 코리아 나미 아로케이 뭐 써있는 검은색에다가 밑에는 뭐 회색 추리딩이라고 해야 돼요?
2: 교복이에요 거의.
1: 다 그거던데?
2: 그러면은 조금 둘러둘러 말하죠. 날이 더운데 마스크 한 번만 벗어주시겠어요? 전 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서 얼굴 점이 있으면 혹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부끄러워하시면 사실 잠깐만 보여줘도 그거 하나로도 특징을 잡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서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화려하고 좀 복잡한 옷을 입어야 특징 잡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2: 맞아요.
1: 그리고 손님 많을 때 좀 기다려 주시나요? 아니면 서 있다가 좀 시간이 걸린다 싶으면 딴 데로 가시나요? 어떤 것 같았어요? 손님분들 성향?
2: 사실 작업할 때는 그 뒤에 서 있는 분들을 잘 못 봐서 앉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오래 기다리셨죠? 하면 이제 막 저 10분 기다렸어요. 30분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오래 기다려서라도 예쁜 그림을 받고 싶은 분들만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냥 처세술을 펼치죠. 제가 진짜 열심히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1: 또 언변을 또 이제
2: 언변술을 또 제가 선생님만 옆에 캐릭터 하나 몰래 그려드릴게요.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 있으세요? 캐릭터 하나 그려드린다.
1: 그렇게
2: 그러면 또 감사하게도 별 좋아하시고. 말씀 없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네, 아이고 말씀 잘해주셔서 2부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그럼 또 신청곡 들어갈까요?
2: 네.
1: 네, 신청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노래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어떤 노래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1: 두 번째 노래는 제가 백예린 가수를 좋아해서 백예린의 노래를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걸 추천해 드릴까 하다가 이 노래가 안티프리즈라고 A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 리스트 중에 가장 첫 번째 노래여서 이 노래를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좋은 곡이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캐리커처와 전주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전주라는 도시에서 캐리커처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시장성이 있냐라는 이야기겠죠. 어떠세요? 지금 8, 9년 동안 해오시면서.
1: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처음 이렇게 좀 진지하게 고민해본 주제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초반에 제가 시작을 했던 8년 전, 이렇게 대학생 시절 때는 확실히 가족이나 커플 단위가 많았는데 지금은 혼자 여행을 와서 혼자 내 모습을 기록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이 작가 그림체로 가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시장이 확대되기보단 좀 다른 방향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저는 시장이 그 전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되게 성장 가능성 있고 꾸준히 더 이쪽 일로 파고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사진기 요즘 뭐 스마트폰 워낙 좋게 나왔으니까 사진으로 사람을 찍었을 때 물론 화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막 거기서 거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캐리커처는 작가에 따라 똑같은 나이인데도 다양하게 표현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재밌을 것 같아.
1: 그래서 자기 모습을 하려고 왔다가 너무 마음에 들면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뭐 야구 선수 이렇게 해서도 소장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약간 팬심의 마음으로.
0: 그렇죠.
1: 그래서 그그
0: 필체의 마음을 들어서, 필체가 마음에
1: 에
0: 들어서.
1: 네. 그게 더 커졌어요. 옛날보다는 확실히.
0: 네. 그러니까 한 명의 손님이 소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넓어진 거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성장했다, 커졌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뭐 이렇게 여행 가서 추억의 한 페이지로만 이렇게 저장하려고 했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 개인의 변화와 변화된 과정들 있잖아.
1: 맞아요.
0: 그런 걸 기록으로 남겨주는 역할을 또 이렇게 캐리커처가 한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1: 또 사진이나 증명사진 이런 건또 이게 너무 적나라해서 사실 그걸 더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0: 아, 그런
1: 하더라고요.
0: 분들 많아요. 사진 찍기도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하시니까.
1: 그림은 또 사실 그런 부분 좀덜 하니까 캐릭터로 그려지다 보니까 부담 없이 본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이건 재밌겠다. 10대 때 나의 캐릭터, 그다음에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모아두고 벽에다 걸어놓으면 또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
1: 맞아요.
0: 변화가. 아, 그렇군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제?
1: 저는 믿고 쭉 가보려고 합니다.
0: 네, 한 분만 파실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주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캐리커처 기법이 있다면 어떨까 한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전주에서 만들고 싶은 캐리커처 문화가 있을까요?
1: 뭔가 문화라고 해서 좀 거창하지만은 누구든지 그 그림으로 일상을 기록해보는 좀 습관?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메모지에 끄적여도 되고 뭐 이쁜 노트를 사서 자기 전에 일기를 쓰고 모서리에 좀 그려와도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오늘 겪은 일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각자의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화가 된다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을 보고 얼굴 그리지만은 누군가가 나는 이거를 좀 문화로 내 습관으로 일상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나만의 글로 나만의 그림으로 책상에서 나만의 그 세계를 만들면은 굉장히 그 풍부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삶이 그런 좀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사실 손님으로 왔지만 그 손님이 누군가한테 누군가를 그려주면 또그 사람이 또 작가가 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0: 자기가 그림을 받은 사람은 알 거예요. 그림을 받았을 때이 선물 같은 기분을 그런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그림이 주는 행복과 선물 같은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도 선물을 해주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고 난 그림을 안 그려봤는데 이런 사람도 자기만의 그림으로 좀 가볍게 주변인한테 선물도 하고 좀 어렵지 않게 소재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림으로.
1: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캐리커처 배우고 싶어 하는 또는 나의 모습을 캐리커처로 남기고 싶어 하는 시민에게 좀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캐리커처는 그 상대방을 다정하고 소중하게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리커처를 배워보고 싶거나 뭐 본인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은 분들은 그 대상을 잘 관찰하고 여유로운 눈빛으로 그 순간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하물며 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은 분들은 삼자가 되어서 내 어느 부분이 매력적인지, 내가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특징, 뭐 남들이 말하는 내 특징 이런 거를 좀 분석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고민하고 주의 깊게 좀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길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캐리커처 통해서 나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이해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0: 네.
1: 네, 아유, 좋은 말씀 해줘서 감사합니다.
0: 너무, 너무 후련하게 지금 말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저는 없어요.
1: 원 없습니까?
0: 네, 원 없습니다.
1: 네. 그러면 채연님께 그 캐리커처를 좀 이렇게 그림을 배우거나
0: 네.
1: 자신의 모습을 좀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채연님을 만날 수 있죠?
0: 제 이름이 조채은이라서
1: 네.
0: 채를 빼고 맞춤법 틀린 거 맞아요. 조은 그림.
1: 아,
0: 조,
1: 활동명.
0: 네, 맞아요. 조은 그림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1: 네네.
0: 이걸로 이제 포털에 검색을 하시면 제 개인 SNS도 나오고 이런 행사나 수업 관련한 일정도 올라와 있어서 편하게 그거 보고 연락 주시거나 찾아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조채은 작가님께 캐리커처를 배우고 싶다거나 자신의 모습을 좀 담고 싶어 하신 분들은 그 인터넷 검색에서 좋은 그림 한번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캐리커처 작가이자 강사 조채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Do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1: 행복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행복은 당신 자신의 행동에서 나온다. 달라이라마.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주 이야기 받을 홍주환입니다. 오늘도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주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고즈넉한 한옥마을일까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일까요? 아니면 예쁜 한옥을 입고 골목길을 걷는 여행객들의 모습일까요? 저는 전주 하면 역시 맛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전주 비빔밥, 콩나물국밥, 한정식, 막걸리, 모주. 이름만 들어도 벌써 입맛이 도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한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주의 골목골목을 걸으며 전주의 맛을 만나보는 시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전주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다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요. 왜 전주의 음식이 유명해졌는지, 전주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음식 속에는 어떤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주 음식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소박하고 정갈하면서도 푸짐합니다. 특별한 날에 먹는 한정식이 있는가 하면 새벽 시장 상인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콩나물국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아름답게 담아낸 비빔밥이 있는가 하면 막걸리 한 주전자와 함께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술상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 음식의 가장 큰 매력은 음식 한 접시의 맛만 아니라 그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과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는 2012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서 미식 분야 창의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의 음식은 이제 전주 사람만의 음식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된 셈입니다. 오늘은 그런 전주의 맛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주의 음식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전주일까요? 왜 전주는 오래전부터 맛의 고장이라고 불렸을까요? 맛있는 음식이 발달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식재료입니다. 전주가 자리한 전라도 지역에는 넓은 호남평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부터 쌀이 풍부하게 생산되었습니다. 또 서쪽으로는 서해가 있어 해산물과 젓갈을 얻을 수 있었고 주변 산과 들에서는 다양한 채소와 산나물이 생산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쌀이 있고 채소가 있고 산나물이 있고 해산물과 젓갈이 있으니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주는 조선시대 전라도의 행정중심지였습니다. 전라가명에 있었던 도시이기도 하지요. 자연스럽게 사람과 물자가 모였고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 문화가 함께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주 음식을 설명할 때 재료의 다양성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전주 비빔밥을 떠올려보세요. 밥 한 그릇에 나물 하나만 들어가지 않죠. 콩나물도 들어가고 고사리 들어가고 시금치나 여러 채소도 들어갑니다. 소고기와 달걀, 고추장, 참기름도 함께 어우러집니다. 한 가지 재료가 주인공이 되는 음식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재료가 서로의 맛을 살려주는 음식입니다. 전주 음식 전체가 그렇습니다.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과 국, 김치, 나물, 장아찌, 찌개 등을 한 상에 차려 함께 먹습니다. 특히 전라도 음식 하면 흔히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반찬이 많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모든 전주 밥상이 언제나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면 한 가지라도 더 내놓고 싶은 마음, 계절에 좋은 재료를 음식으로 만들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전주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많이 먹고 가세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 반찬도 맛 좀 보세요.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손님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셨겠죠. 전주 음식에서 느껴지는 푸짐함도 어쩌면 바로 그런 마음에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절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는 지금처럼 사계절 내내 같은 식재료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봄에는 봄나물을 먹고 여름에는 여름 채소를 먹고 가을에는 곡식을 거두었으며 겨울을 준비하면서 김치와 장아찌, 장류 같은 저장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음식은 자연스럽게 발효 문화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고추장과 된장, 김치, 장아찌, 젓갈, 시간이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빠른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몇 분 만에 음식이 완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통 음식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장을 담그고 김치를 익히고 나물을 말리고 제철 식재료를 저장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맛이 됩니다. 이것이 저는 전주 음식의 아주 중요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전주 음식의 대표 선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바로 전주 비빔밥입니다.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시나요? 저는 비빔밥을 볼 때마다 참 재미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식탁에 나왔을 때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초록색, 초록색 나물, 붉은 고추장, 노란 달걀, 갈색 고사리와 소고기, 하얀 밥까지 각각의 재료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감상 한 뒤 그 아름다운 음식을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모두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섞었을 때 비로소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참 재미있지 않나요? 서로 다른 것이 섞였는데 오히려 더 맛있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비빔밥이 한국 문화를 설명하기에도 참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재료는 자기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나물은 콩나물의 맛을 가지고 있고 고사리는 고사리의 맛, 고추장은 고추장의 맛, 참기름은 참기름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에서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맛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영어로 외국인들에게 설명할 때 저는 하모니, 즉 조화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Different ingredients come together in harmony. 서로 다른 재료가 한 그릇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전주 비빔밥은 일반적인 비빔밥보다 준비 과정에도 손이 많이 갑니다. 나물과 여러 고명을 각각 손질하고 무치거나 볶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밥을 지을 때 콩나물 육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재료를 보기 좋게 밥 위에 올립니다. 그러니 비빔밥은 단순히 남은 반찬을 한 대 넣고 섞어 먹는 음식이라고 설명하면 전주 비빔밥의 매력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여러 가지 재료를 한 그릇 안에서 조화시키는 음식이라고 소개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주 비빔밥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궁중 음식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사를 지낸 뒤 여러 음식을 함께 비벼 먹었던 데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를 역사적 사실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관광 해설을 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에도 전설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알고 먹으면 똑같은 한 그릇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요. 여러분이 외국인 친구와 전주를 여행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빔밥 한 그릇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묻습니다. Why is 전주 비빔밥 famous? 왜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냐고요. 그때 단순히 It is delicious. 맛있기 때문이라고만 이야기하기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전주 has long been famous for its rich ingredients and food culture. 비빔밥 brings many of those ingredients together in one bowl. 전주는 오래전부터 풍부한 식재료와 음식 문화로 유명했고 비빔밥은 그 다양한 재료들을 한 그릇에 모아놓은 음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빔밥이 하나의 관광 스토리가 됩니다. 저는 음식 관광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 그 지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주 비빔밥 한 그릇 안에는 쌀이 있고 나물이 있고 콩나물이 있고 장이 있고 참기름이 있습니다. 결국 전주라는 지역의 자연과 생활이 그 한 그릇 안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 비빔밥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한 그릇 속 작은 전주, 참 멋진 음식이죠. 하지만 전주 시민들의 일상적인 식사를 이야기하려면 또 하나의 음식을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화려한 비빔밥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음식, 뜨끈한 국물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아침을 깨웠던 음식, 바로 콩나물 국밥입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주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저라면 뜨끈한 콩나물국밥 한 그릇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주 콩나물국밥은 화려한 음식은 아닙니다. 콩나물과 밥, 따뜻한 국물, 김치와 간단한 반찬. 그런데 한 숟가락 떠 먹어보면 묘하게 계속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 아침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콩나물국밥을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 콩나물은 전주 음식에서 상당히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전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콩나물을 다양한 음식에 활용해 왔습니다. 전주 콩나물국밥은 전주를 대표하는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주 콩나물국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남부시장입니다. 시장에는 아주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옮기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힘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든든한 에너지였겠지요. 그래서 저는 전주 비빔밥이 전주의 화려한 얼굴이라면 전주 콩나물국밥은 전주의 생활을 보여주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콩나물국밥을 먹을 때 독특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란입니다. 작은 그릇에 살짝 익힌 달걀이 나오면 국밥 국물을 조금 넣고 김을 잘게 부셔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것을 상당히 신기해합니다. 이 달걀은 어떻게 먹어요? 그때 먹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재미있는 음식 문화 체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주만의 재미있는 음료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모주입니다. 모주는 막걸리에 계피와 생강, 대추 등을 넣어 끓여 만든 전통적인 음료입니다. 막걸리를 끓이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술보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편입니다. 입에 가까이 가져가면 먼저 계피향이 느껴지고 마셔보면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모주의 이름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중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가 술을 많이 마시는 아들을 걱정한 어머니가 막걸리에 여러 재료를 넣어 끓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 자와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은 확정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전해오는 이야기로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따뜻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야단치는 대신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한 것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사실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자주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밥 먹었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인사이지요.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밥은 먹었니? 이거 먹고 가. 많이 먹어. 이런 말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주 이야기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주면 한국 사람들의 정서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주 콩나물 국밥과 모주. 하나는 뜨겁고 담백하고 하나는 달콤하고 향긋합니다. 서로 다른 맛이지만 함께 먹으면 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그 한 끼 안에 시장 사람들의 삶, 전주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가족을 챙기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곳의 삶이 보입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을 조금 크게 펼쳐보겠습니다. 전주에 처음 온 관광객들이 식당에서 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찬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주문한 건가요?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정말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요. 한국의 밥상 문화에서는 밥과 국 외에도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먹습니다. 전주 한정식은 이런 한국의 상차림 문화를 풍성하게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나물, 전, 구이, 찜, 김치, 장아찌, 국이나 탕 등 여러 음식이 한 상에 올라옵니다. 계절과 식당, 상차림 방식에 따라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식을 처음 보는 외국인들은 무엇부터 먹어야 하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조금씩 맛을 보고 밥과 함께 먹고 서로 다른 반찬의 맛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재미있는 한국 문화 하나를 설명해주고 싶습니다. 서양식 식사에서는 한 사람 앞에 자신의 접시가 놓이고 코스에 따라 음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한국 밥상에서는 여러 반찬을 함께 놓고 나누어 먹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지금은 위생이나 식생활 변화에 따라 개인 접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기본적인 문화적 특징은 함께 먹는 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좋은 음식을 서로 권하는 관계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것 좀 먹어봐. 이 반찬 맛있다. 이것도 드세요. 식사를 하면서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식구라는 말도 재미있습니다. 식구, 한자로는 먹을 식의 입구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가족과 밥은 그만큼 가까운 관계입니다. 전주 음식 문화에서도 같이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한정식만큼 화려하지 않지만 전주의 밥상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백반입니다. 밥 한 공기에 국이나 찌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나오는 익숙한 밥상, 특별한 날의 음식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저는 여행을 가면 유명한 관광 음식도 좋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평소에 가는 백반집에도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지역의 맛을 만날 때가 많거든요. 김치 한 조각, 나물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에서도 그 지역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주는 현재도 비빔밥 과 콩나물 국밥뿐 아니라 한정식 백반, 돌솥밥, 오모가리탕, 폐백 음식 등을 지역의 향토 음식 문화로 계승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음식 문화를 한 가지 메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주 비빔밥이 대표 음식이라면 그 주위에는 수많은 전주 사람들의 밥상이 함께 있는 것이죠. 잠시 쉬어가는 음악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막걸리 한 주전자가 놓여 있습니다. 전주 음식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막걸리 문화를 빼놓기는 어렵습니다. 전주의 막걸리 문화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막걸리를 주문하면 다양한 안주를 함께 차려주는 식문화가 알려져 있습니다. 전주 곳곳에는 막걸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던 거리와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중요한 것은 술 자체만이 아닙니다. 음식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잔 따르고 한 잔 하세요. 안주 하나 권하고 이것도 먹어봐요.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술 한 잔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죠. 물론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을 위해 음주를 피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문화를 소개할 때 중요한 것은 술을 많이 마시는 문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전주의 식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막걸리는 쌀을 발효시켜 만드는 우리나라의 전통주입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발효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전주 음식에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맛이 많습니다. 된장도 시간이 필요하고 고추장도 시간이 필요하고 김치도 시간이 필요하고 막걸리도 발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만들 수 없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전통 음식을 들여다보면 우리 조상들이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아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이면 봄에 나는 것을 먹고 여름이면 여름 음식을 먹고 가을이면 수확하고 겨울을 위해 음식을 저장합니다. 어쩌면 전통 음식을 한 해의 달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발효 음식은 기다림의 음식입니다. 기다렸을 때 더 깊은 맛, 사람 관계도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요? 처음 만난 사람과 오랜 친구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서운함도 겪고 다시 이해하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장맛도 그렇고 사람 사이의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 음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음식과 사람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주 남부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상인의 목소리, 음식을 만드는 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그리고 냄새도 계속 바뀝니다. 국밥 냄새가 나다가 전을 부치는 냄새가 나고 어디에서는 달콤한 간식 냄새가 납니다. 시장은 음식을 가장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통시장에는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음식도 있지만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해진 음식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옥마을로 가면 또 다른 음식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같은 전통 음식도 있고 전통적인 식재료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음식과 간식도 있습니다. 전주에서 유명해진 초코파이, 길거리 음식, 디저트와 카페 문화도 이제 관광객들이 경험하는 전주의 새로운 음식 풍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통은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야만 전통일까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다시 사용하고 즐길 때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콩나물을 국밥으로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음식으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 한식을 현대적인 1인 상차림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요리들이 전주의 식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메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비빔밥이나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통은 박물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전주가 유네스코 미식 창의 도시라는 의미도 저는 여기에서 찾고 싶습니다. 과거의 음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음식 문화를 새로운 시대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도시, 한옥 옆에 카페가 있고 전통 음식 옆에 젊은 감각의 음식이 있고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전주의 맛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지금 전주 음식 문화가 아닐까요?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외국인에게 전주를 소개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단순히 음식 이름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 is mixed rice. 비빔밥은 비벼먹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비빔밥 is a dish of harmony. 비빔밥은 조화의 음식입니다. Different vegetables, rice, meat, egg, and 고추장 come together in

한국의 sharing culture, 즉 여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밥상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광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연도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오래 기억합니다. 그때 전주에 갔더니 뜨거운 콩나물국밥과 달콤한 모주를 같이 먹었어. 비빔밥의 여러 재료가 조화를 상징한다고 하더라. 한국 사람들은 밥 먹었냐는 말로 안부를 묻는데 이런 기억이 바로 여행의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의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주의 음식을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주의 여러 가지 맛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한 그릇 안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전주 비빔밥, 새벽 시장 사람들의 든든한 아침이 되어 주었던 콩나물국밥, 달콤한 계피향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모주, 수많은 반찬이 한 상에 펼쳐지는 한정식과 백반, 그리고 음식을 나누며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막걸리 문화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 전주 음식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을 함께 먹고 싶은 마음, 손님에게 하나라도 더 내어주고 싶은 마음, 가족이 밥을 먹었는지 걱정하는 마음, 친구와 한 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 하나의 음식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여행하신다면 유명한 곳을 보고 사진만 찍고 돌아가지 마시고 꼭 전주의 음식을 천천히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빔밥 한 숟가락을 먹으면서 그 안에 들어간 재료를 바라보고 콩나물국밥을 먹으면서 시장 사람들의 아침을 떠올려보고 모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안에 전해지는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행하면 전주가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행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향기를 맡고 혀로 맛을 느끼고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는 바로 그 맛의 기억을 선물해주는 도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주는 어떤 맛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아직 전주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언젠가 전주에 오셔서 여러분만의 전주 맛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맛으로 만나는 전주, 한 그릇에 담긴 전주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사람이 있는 도시 전주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홍주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잠에 들지 않고

스포츠 전북.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는 스포츠 전북입니다. 진행자 스포츠 캐스터 신봉철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FM 93.5MHz로 라디오는 청취할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방송은 언제든지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꼭 터치해주세요. 저희 스포츠 전북에서는 지난 8월에 4주 동안 스포츠 전북을 특집으로 마련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많은 스포츠 추억을 느끼셨는지요?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배드민턴의 박주봉 감독님, 그리고 프로축구 초창기 홈런왕 김봉현 감독, 그리고 투수 전주 기전대학교 김태원 감독을 모시고 특집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정규 프로그램 포맷으로 전북현대 프로축구 소식과 전라북도 체육회를 연결해서 도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아마추어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지난주에 펼쳐진 기아 타이거즈의 프로야구 소식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스포츠를 방송해드리는 유일한 방송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포츠 전북 먼저 프로축구 소식부터 전해드려야죠. 항상 출연해주시는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을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나 더위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2: 예, 잘
1: 네.
2: 지냈습니다.
1: 어제 저녁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날씨가.
2: 네.
1: 자, 그 전북 현대가 최근 5경기, 이제 지난 토요일 거 빼고 재배하고 인천, 김천, 울산, 부천, 제주와 경기를 해서 1승 2무 2패로 매우 부진한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원인 좀 분석을 하고 넘어가죠.
2: 전북이 그 최근 경기 5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것들은
1: 네.
2: 뭐 기본적으로 보면 그 중원에서 오베르단의 이적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술적으로 그 전북이 운영하는 그 시스템적인 측면들이 크게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1: 네.
2: 이런 부분들이 상대팀에게는 상당히 좋은 분석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상대팀이 경기를 준비하는데 전북이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서 전술적 운영을 하지 못한 부분과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베스트 11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이지 않았나.
1: 네.
2: 굉장히 더운 날씨였잖아요.
1: 그렇죠.
2: 로테이션하는 그렇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네. 그 다섯 경기 중에서 보면은요, 인천, 부천, 제주와의 경기를 보면은 공격 부분에서 득점력이 매우 부진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2: 사실 뭐 전북이 조금 좋지 않았었던 경기 분석을 우리가 했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1: 네네.
2: 그 문제점이 결국 상대가 내려서서 밀집 수비를 했었을 때 그 공간을 전북이 뚫고 들어가서 득점을 만드는 과정들의 그런 답답함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1: 네.
2: 자, 그렇다면 하프패스 이후의 공격들에 대한 유연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 앞전에 그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들이 계속 개선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전북으로서는 아쉬운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1: 네. 네. 중앙 박스 안에서 진입하는 유기적인 원터치 패스가 예민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이선에 침투하는 파괴력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정 감독으로 입장에서는 교정을 좀 하고 말이죠. 수정도 하고 새로운 작전이 좀 나와야 될 텐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2: 사실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을 보면 우측에 김동준 선수의 그런 빠른 공간에 대한 침투 그거 외적인 것을 찾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1: 그렇죠.
2: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선수들에 대한 변화라든지 또 전술적 운영에서 양쪽 측면의 윙백 자원들을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2: 그 부분들은 사실 센터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선수에 대한 포지션들이 또 그를 담당하는 선수의 역할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박신석 선수가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해줬거든요.
1: 그렇죠. 네.
2: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들이 전체적인 전술적 운영에 조금 답답함을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중반, 이 중간 지역을 총 지휘하는 지휘자가 지금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 뭐, 그렇게 뭐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1: 네네. 자, 이제 포항과의 3차전에서 2-0으로 간만에 승리를 했는데 전체 흐름을 좀 평가를 해 주시죠.
2: 뭐 그날 경기를 보셨겠지만 전반전 같은 경우는 두 팀 다 팽팽한 상황들에 대한 전술적 운영을 했었고요.
1: 네.
2: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전북이 전반을 잘 넘겼고요.
1: 그렇죠.
2: 그래서 네. 후반에 그 이승우라고 하는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전북이 보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했던 경기였고
1: 네.
2: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뭐 3선, 2선, 1선 계속 움직이면서 굉장히 그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1: 네.
2: 이런 것들이 뭐 자신이 득점도 하기도 했고 두 번째는 또 수비하는 과정에서 또 헤더가 또 어시스트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전북의 승리보다는 이날 경기는 이승우의 승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1: 네네.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필드에서 뛰는 많이 뛰는 강상윤 선수가 안 보이고 이제
2: 네.
1: 이승우 선수가 거의 눈에 자꾸 띄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한 골을 넣고 또한 도움을 주었는데 한 골의 도움을 아무튼
2: 네.
1: 뭐 완전 100% 이승우 축구 시합이었어요. 그래서 승점 42점으로 리그 2위를 탈환을 했는데 선발 선수 구성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2: 뭐 보편적으로 전북이 큰 변화는 가져가는 팀은 아닌데 이날 왼쪽 측면의 수비수를 김하진 선수를 썼고요. 그다음 미드필드에 김진규, 강상윤이 명단에서 제외됐고 그 부분을 지금 간보하고 그리고 지금
1: 이영재?
2: 이영재 선수가 미드필드에 나오면서
1: 네.
2: 전체적으로 그 중원의 플랫한 형태를 가지면서 중원의 어떤 그 안정감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경기를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김진규, 강상윤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약간의 부상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2: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1: 네네. 뭐 아주 심한 것은 아닌데, 장기적인 에이스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슈구에하고, 감보아와 이영재 선수가 나와서, 전제를 컨트롤하는 것도 아마 노장답게 말이죠. 아주 여유 있게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김진규, 강상윤과 감보아, 이영재의 조합, 어떻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좀 변화를 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2: 글쎄, 전 그날 경기를 보면서 이 전에 있었던 경기보다는 중원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공격의 측면에서 이영준 선수가 갖고 있는 왼발의 킥의 능력이, 이영준 선수가 출발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에 대한 그런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난이 조합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자, 전북이 이제 전반전에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두세 번의 실점 위기가 있었어요. 이건 사실 포항의 선수들이 슈팅을 잘못 때린 거지 거의 갖다 주는 득점이었거든요.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날 따라서 포항 포수진들이 슈팅이 골키퍼에게 다 갖다 줘요, 전부. 그래서 야, 이것도 운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전반전을 좀 평가해 주시죠.
2: 사실 그 수비의 불안 요소는 뭐 어느 팀이나 다 가지고 있지만 이날 뭐그 김영빈 조이제 그이형 패스가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의 깔끔함이 좀 없었고요. 김하진 선수가 공격적으로 전환이 됐을 때그 공간들의 커버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센터백 앞에서 수비를 보호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전북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상황에서 뭐 수차례 실점 위기들이 나타났지만 또그 과정을 또잘또 슬기롭게 넘겼고 또
1: 그렇죠.
2: 그런 것들이 후반에 기회를 만들고 득점할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1: 네.
2: 듭니다.
1: 결국은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하준 선수가 공격을 참가하고 백코트가 늦어질 경우에는 포항이 이기용과 원기종 선수가 맞아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때 한 두세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잘 넘겼습니다. 자, 후반전에 양 팀의 공격이 전반전과는 달리 이제 아주 적극적인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후반전 평가를 좀 해주시죠.
2: 사실 후반에는 이승우 선수의 경기였다고 봐야 되죠. 이승우 선수가 2선 경기가 안 되면 내려와서 빌드업에도 참여도 했고 또 공격 쪽에서 그 상황을 풀었는데 아주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사실 그 우리 예상은 이미 했지만 조르지와 주닝료가 후반에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대로 또 선수 교체를 포항에서 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 선수들이 흐름을 찾아가지 못할 상황에서 이승우가 득점했던 부분들 또 이승우 선수가 득점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장면 속에서 상대를 굉장히 부담을 주게끔 만들었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전북이 그날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전북이 이제 후반에 두 골을 득점을 했는데, 일만여 관중들이 아주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골에 대한 분석 좀 해주시고요.
2: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필드에서 이영재 선수가 왼발의 킥에 대한 정확성은 아마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볼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출발하는 공간에 이동준 선수한테 패스를 하게 되고 그 볼을 이동준 선수가 측면에서 안으로 임피치를 끌고 들어오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1: 네.
2: 사실 이동진 선수의 어시스트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그 볼을 뽑고 들었을 때 이승우 선수가 그 박스 안에서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
1: 그렇죠.
2: 그 흐르는 볼을 그냥 논스톱으로 슈팅한 볼이 그냥 득점을 하게 되고
1: 네.
2: 여기에서 아마 그 이승우 선수가 얼마나 그날 경기에 많은 것들에 관여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득점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바로 또 3분 후에 디아고의 골도 역시 이승우가 도움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디아고가 넣는 골 장면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2: 사실 그 티아고가 득점했던 장면들은 티아고는 득점만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있던 선수들은
1: 네.
2: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 전북이 전체가 안으로 당겨져 있었고요.
1: 네.
2: 그 상황에서 그 포항의 골키퍼가 볼 처리하는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압박했던 선수가 이탈로예요.
1: 그렇죠, 그렇죠.
2: 이탈로가 상대한테 굉장히 부담을 줬고 그 볼 처리가 이승우 선수의 위치에 왔고 이승우 선수가 헤더로 그리고 그 볼을 떨어지는 볼을 티아고가 득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기들이 의도한
1: 네.
2: 그 전방 압박을 통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장면으로
1: 네.
2: 이대형의 상황을 만들었던 그런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1: 네네. 사실은 어제 그제 펼쳐진 그 축구 경기가 관중들이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득점이었어요. 시원스럽게 하고 또 압박 수비에서 볼을 커트해서 그걸 또 슈팅으로 처리해서 골로 만드는 장면들 아주 좋은 선물을 해줬던 것 같은데
2: 네네.
1: 앞에서 이제 김진규, 강상윤 또 이 김혜건 선수가 이제 지금 해외로 이제 진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 네네.
1: 그 선수들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제 김혜건 선수의 그 정말 새내기의 그 아주 그 빠른 동작들, 그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개인기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2: 사실 그 경기가 상대와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2: 전북 선수들이 많잖아요. 오늘 네. 어제 그 이번에 포항전에 승리했던 간보와 이영기 선수도 미드필드 선수고 김진균, 강상윤 선수도 전북이 선수잖아요. 이런 선수들을 상대 팀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내서 선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1: 네.
2: 충분히 뭐 이영재 감보가 그날 자신들의 역할들을 잘 해줬기 때문에
1: 네.
2: 그런 부분들을 서로 믹스해서 상대 팀에 맞게끔 잘 적용을 하게 되면 전북이 연승을 쌓아가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1: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른 선수들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감독님과 그렇지 않고 작년에 감독님은 거의 고정 선수들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2: 네.
1: 변화가 이제 감독에 따라서는 좀 주고받고 또 상대 팀에 따라서 이미 상대 팀이 전북이 나오는 그 스타팅 멤버들을 머릿속에 아시잖아요. 항상 그 멤버가 나가니까.
2: 네,
1: 알겠습니다. 자, 이 신의 김혜건 선수가 이제 세르비아의 지베르다로 이적을 했는데 어때요, 감독님? 서운함 점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데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2: 사실 그 김혜건 선수가 세르비아 지베르다로 이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북의 선수 육성 시스템이 유럽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
1: 그렇죠.
2: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2: 사실 전북의 입장에서는 전북의 공격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자원이 이탈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은 선수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발전 또 동기 이런 것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축구의 미래까지 고려한 전북의 어떤 대승적인 그런 결단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북 구단에 좀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1: 네네.
2: 네.
1: 사실 그런데 전북이 너무 선수를 자주 내보내요. 그래서 좋은 선수가 1년도 못 뛰고 나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미래를 위해서라면은 당연히 내보내야죠. 그런데 전북한테는 항상 손해요. 할 만하면은 중국으로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는데 이제 그만큼 성장을 위해서 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모레 아주 중요한 경기 강원 FC 이 참 얄미운 팀인데 이 팀도 있고 또 주말에는 팀 순위 1위 서울 FC와 경기가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
2: 네네.
1: 강원 FC와의 경기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2: 참 뭐 강원 FC 뭐 팀 자체의 끈끈함도 있지만요. 이
1: 네.
2: 직전 경기 사실 어제 경기였죠. 어제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했어요 강원이. 자기 그 홈에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안양을 3대0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1: 그렇죠.
2: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전북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1: 그렇죠.
2: 볼 수
1: 그렇죠.
2: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이러한 그 선수들의 체력, 또 그 선수들이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또 전북이 원정이에요.
1: 그렇죠.
2: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전북이 쉽지 않은 경기를 할것 같지만, 사실 전북이 지금 어제 2대0으로 이겼을 때, 전북이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한 연승에서 참 문제를 자꾸 만들거든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비기고 오고, 아마 이번에 솔직하게 이제 강원을 가서 이 상황을 극복해낸다면, 정말 전북이 마지막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예상을 하게 됩니다.
1: 네네. 그제 금진규, 강상윤 선수가 스타팅 멤버가 아니라 아예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거든요.
2: 네네.
1: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직원들이 대답을 그냥 부상입니다라고 한 것은 큰 부상이 아니라 강원전하고 서울 FC와의 주말 경기를 대비해서 이 선수들을 쉬어주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 강원 FC가 현재 승점 40점으로 4위인데 전북하고는 네. 전북이 42점이니까 2등이란 말이에요.
2: 네네.
1: 2점 차이밖에 안 돼요. 이겨버리면 이 저 강원이 2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 네네.
1: 이 강원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팀이고 주말에 서울 FC 이 아주 승승장구예요. 이 팀은 이건 또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 두 팀 생각하면은 저는 가끔 잠이 안 와요.
2: 네네.
1: 네네.
2: 아, 사실 뭐 강원 경기는 지금 원정에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1: 네.
2: 그 경기의 연승으로 네. 포항전이어서 강원을 연승으로 하고 왔을 때의 전북에 대한 분위기
1: 네.
2: 또 전북에 대한 그런 경기력에 대한 자신감들은 홈에서 또 서울을 맞이한다고 하면 충분히 아마 서울을 이기고 마지막 그 반등할 수 있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때 이 두 경기로서 전북이 마지막에 힘을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못하느냐라고
1: 네.
2: 하는 중요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강원 FC 그다음에 서울 FC와의 경기 이 두 경기는 꼭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승권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1, 2, 3위 안에 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무릎을 꿇어버리면 상당히 정 감독도 팀을 이끌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네네.
1: 네,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이었습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북체육회 신동석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1: 예, 안녕하세요.
0: 네. 항상 들으면 목소리가 아주 시원스럽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또 8월에 말이죠. 낮 기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야외에서 하는 종목들이 시합하기에 무척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정대로 그냥 가는 거죠?
1: 아, 네,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그 안전 그 점검 규칙에 맞게 또 이제 지키고 하면서 하니까요.
0: 네네.
1: 예, 대회는 차질 없이 다 치러지고 있습니다.
0: 또 응급 의료진들이 항상 현장에 있으니까.
1: 예, 맞습니다.
0: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바로 응급 조치가 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자, 도민체전. 전북 도민체육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죠? 3일간?
1: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화합과 축제장인 도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0: 네.
1: 제63회 도민체육대회가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진안군 1원에서 펼쳐졌는데, 도민체전이 진안군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0: 네.
1: 생태치유 진안에서 하나되는 전북 도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대회가 열렸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등 1만 명이 넘게 참가했습니다.
0: 네.
1: 선수들은 검도와 골프, 농구, 당구, 배구, 배드민턴 등 38개 종목에서 지역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 화합의 장인 만큼,
0: 네,
1: 화합의 장이기도 하지만 경쟁하는 자리인 만큼 순위가, 네, 결정됐는데요.
0: 네.
1: 종합 순위를 좀 보면 1위는 전주시가, 네, 2위는 익산시, 3위는 개최지인 진안군이 차지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1: 네, 또 학생부 최우수 선수로는 전주 신동초에 재학 중인 노유린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 이 노유린 선수는 육상 종목에서, 네, 100m와 200m 등 3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는 정읍시 일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제 스포츠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넘어,
0: 네,
1: 스포츠를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동력으로 활용하는, 네, 장기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0: 네.
1: 이 전북도는 국제 스포츠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단계별, 네, 실행 전략으로,
0: 네,
1: 4대 전략과 12개 핵심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전주를 국제 스포츠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겠죠?
1: 네,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습니다.
0: 네.
1: 먼저 2036 올림픽 유치에 앞서 중소규모 국제대회와 종목별 세계 선수권 대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징검다리 전략을 추진하는데,
0: 네,
1: 이는 국제대회 개최 경험과 운영 역량을 쌓고 전북을 국제 스포츠 도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0: 네.
1: 또 이 지역별 특성을 살린 스포츠 거점도 조성됩니다. 전주를 비롯한 중심권은 어반 스포츠, 동북권은 산악 레저 스포츠, 새만금권은 해양 수상 스포츠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0: 네,
1: 새만금과 무주 태권도원을 활용한 국제 스포츠 교류도 추진합니다.
0: 네.
1: 이 밖에도 관광, 숙박, 문화와 연계해 소비와 투자가 지역 경제에 남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담겼는데,
0: 네,
1: 이는 올림픽 개최를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도시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전주를 비롯한 중심권은 어반 스포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반 스포츠라는 것은 도심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자, 우리 이원택 도지사님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국제 스포츠 도시로 발전시킨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1: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자, 그게 또 진전이 되면은 계속 좀 방송해 주시고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네. 자, 또 특별한 소식인데, 전북 특별자치도의 체육 영재 선발 대회가 장수군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1: 네, 먼저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운동의 재능을 가진 숨은 체육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0: 네,
1: 전북 체육 영재 선발 대회가,
0: 네,
1: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장수 종합 실내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 체육 영재 대회는 학교 체육 활성화와 우수 체육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해 체육회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데,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참가 신청은 18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0: 네.
1: 이 참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을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약 20개 종목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0: 네.
1: 기초 체력, 운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0: 네.
1: 학년별 우수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체육 장학금과 교육감 표창이 수여됩니다.
0: 네네. 거기에 야구도 포함이 되죠?
1: 이 체육 영재 선발 대회는 네. 종목별로 그 하는 게 아니고요.
0: 네네.
1: 그 쉽게 말해 저희가 이제 그 왕중왕전 같이 선수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뭐 기초 체력 중심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다음 중계 다음에 방송에 출연하는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
1: 예,
0: 갑자기
1: 예.
0: 이 얘기를 듣니 그냥 이어폰을 갖다가 끼우면서 관심을 갖고 있길래 뭐 예, 여쭤본 예.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예.
0: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대회가 매년 개최가 됐는지요?
1: 네, 올해로 이제 제 6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0: 네.
1: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0: 그러면 현재 등록된 선수들도 참가할 수 있는지요?
1: 원래 작년 대회까지는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들은 참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0: 네.
1: 이 목적이 뭐냐면 그 일반 학생 중에 운동에 재능이 있는 선수를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0: 네. 네.
1: 올해부터는 이제 좀 운동부 학생들도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그 공식적인 그 집계,
0: 네.
1: 그러니까 성적에는 포함은 되지는 않습니다.
0: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는 그 정도 이제 듣고. 정읍 출신의 시름 선수가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뒷이야기가 있다고요?
1: 네, 스토리가 좀 있는 선수였습니다.
0: 네, 네, 네.
1: 네, 당국대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한건 시름 선수가
0: 네.
1: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
0: 네.
1: 초등학교 때 시름을 시작해 중학교 진학 과정에서 유도로 종목을 바꿨다가
0: 네.
1: 다시 모래판으로 온 끝에 값진 결실입니다.
0: 네.
1: 이 한건 선수는 구례에서 열린 대학 장사 씨름 대회에서 남자 대학 역사급에서 정상에 올랐는데
0: 네.
1: 이 생애 첫 우승도 의미가 크지만 학업과 운동을 함께 놓지 않고 씨름과 유도로 오간 남다른 성장 과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이 씨름 선수에서 유도 선수 다시 씨름 선수로 전향한 것도 대단한 건데
0: 네.
1: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면서 학업도 소홀히 하지 않아 현재 대학교에서도 상위권 학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아, 예, 그렇군요.
1: 네.
0: 아주 그 장학생입니다.
1: 네,
0: 한건
1: 그렇습니다.
0: 선수냐. 이름이 외자군요. 한건.
1: 예, 네, 맞습니다.
0: 당대학교
1: 한건입니다.
0: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기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이제 우석대학교 여자 배구팀이 또 전국을 제패했어요. 전국대회에서.
1: 네, 좋은 소식입니다.
0: 네.
1: 우리 우석대학교 여자 배구팀이 대한항공배 전국대학 배구 단양대회에서 5전 전승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0: 네.
1: 우석대는 결승에서 광주여대를 만나 풀세트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대2로 꺾고 우승을 했는데
0: 네.
1: 이 예선부터 탄탄한 경기력을 뽐내며 예선부터 결승까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완벽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정기남 우석대 배구팀 감독이신데
1: 네네.
0: 제가 축하드립니다. 저희 방송에도
1: 네.
0: 출연을 했었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팍타크로 많이 접하지 않는 종목인데 이 세팍타크로
1: 네.
0: 선수들도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 세팍타크로 선수단이
0: 네.
1: 전국대회에서 실업팀과 대학팀, 고교팀의 고는 활약을 앞세워 이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전북 선수단은 대전에서 열린 시도대항 대회에서
0: 네.
1: 우승과 준우승을 비롯해 잇따라 입상 소식을 전해왔는데
0: 네.
1: 먼저 전북 원스포츠단 여자 실업팀은 레구 경기에서 정상에 오른 데 이어 더블 종목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0: 네.
1: 우석대 또한 쿼드 종목에서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레구 종목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며 탄탄한 경쟁력을 보여줬고
0: 네.
1: 2일 여고 역시 더블 종목에서 3위에 오르며 전북 선수단의 선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0: 네.
1: 이 세팍타크로라는
0: 네.
1: 종목은
0: 네.
1: 발로 차다라는 말레이시아어 세팍과 공의 태국어인 타크로가 합쳐진 말로
0: 네.
1: 직역하면 발로 공을 차는 스포츠라는 뜻입니다.
0: 네.
1: 또 족구와 달리 바운드를 이용한 공격이 불가능해
0: 네.
1: 발로 하는 배구 또는 공중 몸놀림이 화려한 발배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동석 차장님이 가끔 이렇게 새로운 종목, 많이 알려지지 않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1: 아, 아닙니다. 더 아는 걸 알려드릴 수 있도록 알려주시겠어요?
0: 세팍타크로.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프로야구, 화끈화끈한 프로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수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네. 야구가 지난주에 아주 끝과 끝이 있는 경기를 했는데, 우선 주중 경기는 이제 리그 6위인 NC와 경기를 했는데, 또 주말에는 리그 1위라고 있는 KT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위 NC와의 경기 그동안 내용이 보면 내용이 굉장히 부진했단 말이에요. 네, NC한테 맞습니다.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KT한테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2패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KT를 갖다가 그냥 3패로 분위기 아마 살벌했을 거예요. 네, KT는요.
2: 지금 3위냐 4위냐 이 싸움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0: 네. 네,
2: KT의 경기에서 주말 3연승을 하면서 스윕스윙을 가져왔죠. 흐름을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기대를 좀 더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으면 바꾸시죠. 마이크를 한번 또 이번 네네 가시면서 네. 자, 아무튼 지난주 일주,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2: 네네.
0: 어제까지 분위기는 그냥 하늘과 땅과 팬들이 NC한테 2패를 하니까
2: 저도
0: 난리가 났는데.
2: 좀 많이 했습니다.
0: 이게 사실 저희가 그랬잖아요. 네네. 경기 내용을 계속 보면서 KT NC한테 2패하고 네. 3차전은 이제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그렇죠. 야, 다행이다.
2: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KT와의 경기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2: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루 신기해.
0: 그런데 네. 역시 그 기아의 그 저력이 보이는데 아무튼 좋을 때는 찬찬, 나쁠 때는 실망 겸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1, 2차전 경기를 우선 한번 분석을 해보죠. NC전입니다. 이것은
2: 네. 정말 아쉬운 두 경기였습니다.
0: 네. 네,
2: 기아가 8월에 11승 4패를 기록하면서 월간 승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0: 네.
2: 최근 3연승까지 이어오면서 9월에는 좋은 흐름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 상대가 NC였습니다. 올 시즌 기아가 NC를 상대로 워낙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1차전 패배로 2승 8패가 됐고요.
0: 네.
2: 2차전까지 패하면서 현재 2승 9패가 된 상태입니다.
0: 네.
2: 더 아쉬운 건 두 경기 모두 기아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라는 내용입니다.
0: 네네. 1차전은 2대7로 졌고
2: 네네.
0: 2차전은 2대3으로 패했는데 감독님 보시기에는 매우 아쉬운 경기였다.
2: 그렇습니다. 2차전은 선발 시라카와가 정말 잘 던져줬거든요. 6이닝 동안 4피안타, 5탈 3진, 2실점을 했고요.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기아도 나성범의 홈런으로 먼저 앞서갔고요.
0: 네.
2: 7회에는 상대 수비 실책과 김선빈의 2루타를 연결해서 동점까지 만들었었습니다.
0: 네.
2: 그런데 문제는 동점 이후 추가점을 못 만든 것입니다. 7회 무사 2-3루라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희생플라이 하나로 끝났습니다. 8회에도 2-1루, 9회에도 2-1루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못한 게 아니라 기아는 계속 기회를 만들었는데
0: 네.
2: 결정타가 나오지 않았던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9회 말에 믿었던 이리 선수와 성영탁 선수가 등판하는 상황에서
2: 네네.
0: 끝내기 안타가 아니라 끝내기 밀어내기 몰래를 했단 말이에요.
2: 네, 저는 이 장면이 네. 이번 NC전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9회 말 이우성에게 안타, 블레인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2기가 시작이 됐고요.
0: 네.
2: 2사 만루까지 몰렸습니다. 여기서 이의리가 김형준에게 투볼을 먼저 내주자 성형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0: 네.
2: 결국 1구 볼, 2구 스트라이크, 3구 볼이 나오면서 밀어내기 볼넷이 됐습니다.
0: 네.
2: 야구에서 9회 2사 만루는 투수에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NC는 한 점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집중력을 보여줬고 반대로 기아는 9회 초에 2사 1루까지 만들었지만 점수를 끝내내지 못했습니다.
0: 네.
2: 결국 같은 한 점 싸움에서 NC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차전과 2차전을 비교해 보면은 공통점이 있지 않겠어요?
2: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0: 네, 네.
2: 1차전은 7회가 승부처였고요.
0: 네.
2: 2차전은 9회가 승부처였습니다.
0: 네.
2: 1차전에서 조상우가 볼넷 3개를 내주면서 만루를 만들어주었고요. 성형탁이 블레인크림에게 말롬널 맞았습니다.
0: 네.
2: 2차전에서는 9회 2사 만루에서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이 나왔습니다.
0: 네.
2: 결국 두 경기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NC가 한 수 이의 집중력을 보여줬다는 것.
0: 네.
2: NC가 한 수 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 네.
2: 기아 입장에서는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크게 밀린 경기가 아니었다. 그런데 승부처에서 한 점 두 점을 더 내주면서 결과적으로 패한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아가 왜 NC에게 약하냐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이것을 말이죠.
2: 예, 예,
0: 길게
2: 예.
0: 말고
2: 네네.
0: 그냥 요점만 요점만 지금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실 거죠.
2: 네네네.
0: 네, 그걸 좀 압축해서.
2: 네, 저는
0: 왜냐하면 진경기 계속 이 얘기하면 네네. 팬들이 별로 좋아하실 거 아닐 것 같아요. 네,
2: 첫 번째는 NC가 기아 타자들보다 투수들을 우리 그 기아 투수들을 공략을 잘했다. 이렇게
0: 이미 보고. 분석이 돼 있다.
2: 네네.
0: 그렇군요.
2: 네.
0: 두 번째는?
2: 두 번째는 2차전만 봐도 그렇습니다. 상대 선발 토나가 6이닝을 던졌는데 기아가 5안타를 쳤고 나성범도 홈런이 나왔습니다. 7회 무사 2, 3루까지 만들면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2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0: 예. 결정적인 한 방을?
2: 결정타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0: 그러니까 그날 NC전 보니까 선수들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호기를 다 갸우뚱갸우뚱하고 나오더라고요. 아닌데 아닌데. 세 번째는 어떤 또 이유가 있을까요?
2: 네. 집중력 싸움에서 경기 후반에 한두 번의 실수를 NC는 놓치지 않았다는 건데 강팀이 경기할 때는요. 강팀하고 한 개의 볼넷, 한 개의 실책, 한 개의 폭투가 그 경기 결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0: 알겠습니다.
2: 생각합니다.
0: 결국은 이제 집중력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2: 네네.
0: 네. NC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네네. 좀 부담스러운 장면도 있고 또 선수들에게 만나면 말이죠. 야, 너희들 말이야 2위, 3위 하고 있어? 우리한테 이겨봐. 뭐 그런 얘기 하지요. 연습 때. 만나면.
2: 기아의 야구를 그냥 평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C에서도.
0: 아니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아니까 네. 오래 가면 만나면 뭐 선수 분위기 어때? 네. 뭐 잘 되냐? 뭐 하면서
2: 있죠, 네.
0: 야 니들은 오늘 우리 이겨야 돼. 그러니 분명히 오할 것 같아요. 자 이제 NC전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자 이 기분 좋은 KT전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NC에게 2패 후에 기아는 홈구장으로 돌아와서 어려운 상대 KT를 만납니다. 아마 창원에서 광주로 오면 버스 안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2: 이게 안 좋았겠죠.
0: 그렇죠. 어웨이 경기 해가지고 네. 뭐 연패하거나 그러면 뭐 말 한마디 안 하고.
2: 네, 맞습니다.
0: 버스 안이 조용하니 네. 말이죠. 절간처럼. 너무 잘, 제가 너무 잘 알아봤거든. 자, 그러면, 이제, 애덤 울러의 투구가 상당히 그 1차전에.
2: 네.
0: 탈삼진을 10개나 기록을 했어요.
2: 네, 정말 울러가 잘 던졌습니다.
0: 네네.
2: 4회 2사까지 퍼펙트 행진을 했고 5회까지 KT 타자 9명의 모두 삼진을 잡았는 선발 전원 삼진을 기록했고요.
0: 네.
2: 6.2이닝 동안 10개의 삼진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구위가 좋았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선발 투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투구를 하고도 타선 지원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최근 올로 투구를 보면 선발진에서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이번에 5연전의 투수들은 선발 투수들은 자기 역할 다 했어요.
2: 잘 던졌습니다.
0: 네네. 자, 그러면 0-2로 뒤지고 있던 기아가 8회 말 공격에서 석점을 뽑으면서 경기를 뒤집었는데 네. 여기에 주인공은 또 한준수가 또 한몫했어요.
2: 그렇습니다.
0: 이루타. 네.
2: 8회 카스트로와 김도영이 출루를 하고 네. 김선빈이 12구 끝에 승부 끝에 볼넷을 얻으면서 만루를 만들었습니다.
0: 네.
2: 이후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을 따라갔고요.
0: 네.
2: 결정적인 순간에 한준수가 나왔습니다.
0: 네.
2: 이루타 하나로 주자 두 명을 불러들이면서 3-2로 역전을 했습니다.
0: 네.
2: 상대 투수를 끝까지 괴롭히면서 만들어낸 역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공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2로 역전을 시켜놓았는데 네네. 자 믿었던 9회 마을에 이일이 선수가 딱 나와가지고 던지는데 아. 왜 이렇게 볼이 뜨는 거예요? 왜? 아니 투수 출신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투수 출신이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볼이.
2: 저도 네. 왜 그러지? 지금 일본까지 갔다 와서.
0: 아, 그러니까. 아니 잘했어요. 네. 그 앞에 몇 경기는.
2: 그래서 이날도 꼭 이겨야 된다는 큰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담감이.
0: 그러니까 좀... 선발 투수와 네네. 텃밭이 선발 투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래부터 쭉 그리고 나오는 느닷없이 들어가가지고. 네. 지다가 이겨서 만들어놨으니까 네네. 부담은 잔뜩 오는데 볼은 찾고 제가 본 손목에 스냅으로 볼을 뭐라고 그럴까요? 스냅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냥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2: 좀 볼이... 투수가 조금 압박을 받다면요. 자기 밸런스가 이게 그 잘 안 나옵니다. 심장 박동도 좀 불규칙해지면서 네. 자기 밸런스를 못 찾게 되는 거거든요.
0: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제. 자, 3대 3자 동점에서 9회 말 기아의 공격입니다. 주자가 1-3루 상황. 다음 타자는 김도영 선수였는데 갑자기 KT 드가웃에서 선수 딱 찍고 1루로 보내라고 사인을 왔어요.
2: 네, 그렇죠. 그
0: 김도영 선수 자동 고의 사고로 1루로 나가는 네네. 참나. 아, 얼마나. 지금 홈런 쳐야 되는데 이 선수는.
2: 맞습니다. 네. 이번 저번 주 시리즈에 홈런은 전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0: 그러니까요.
2: 그 기록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쉬운 김도영 선수한테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네.
2: 2사 1-3루에서 타석에 들어서기도 전에 자동 고의 사고가 나왔죠.
0: 네.
2: 네. 그만큼 김도영을 한 방으로 바꿀 수 있는 선수로 상대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 네.
2: 팬들은 홈런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런 장면들을 통해 김도영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2사 주자 만루 상황에서 고종국 선수를 대타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허수인 삼진 아웃으로 끝났는데
2: 네네.
0: 자 그리고 이제 연장 10회 말에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나는 고종국 선수가 주인공이 될 줄 알았는데 네. 변우혁 선수가 끝내기 희생 플라이로
2: 변우혁 선수 칠 것 같더라고요.
0: 네?
2: 칠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래? 네. 아 그랬어요?
2: 네. 네. 네. 이날 뭐 주인공은 변우혁이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2: 10회 말 박정우와 정현창이 출루를 했는데
0: 네.
2: 김모령이 희생 펀트로 주자를 진루를 시켰고요.
0: 네.
2: 그리고 한준수를 자동 고의 사고로 보내면서 일사 만루가 됐죠.
0: 한준수도 고의 사고를 내보냈단
2: 네네네.
0: 말이에요.
2: 네. 네. 그때 변우혁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0: 네. 네.
2: 초구 포크볼이 가운데로 들어오자
0: 네.
2: 그대로 받아쳤고 비록 홈런은 아니었지만 아주 큰 타구였죠.
0: 네.
2: 큰 희생플라이가 됐습니다.
0: 그렇죠.
2: 8월 26일 이후에 네. 첫 타석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변우혁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상당히 그 원래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런 선수였는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네네. 않았고 또 그것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2: 네네,
0: 그게
2: 그렇죠.
0: 안 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 1차전 연장전에서 승리한 기아는 2차전 경기에서도 KT를 6-4로 아주 시원스럽게 이깁니다.
2: 네네. 이날 경기는 고참 선수들이 참 돋보인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양현종 선수를 위하여?
2: 네네. 양현종 선수도 뭐 잘했지만
0: 네.
2: 5이닝 3실점으로 잘 버텼었고
0: 네.
2: 타선이 답답한 상황에서 김선빈. 김선빈 선수가 3루타가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0: 네.
2: 여기 하주석 선수의 결정적인 수비와 전상현의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나성범의 투런 홈런까지 나오면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0: 네네. 자, 그렇게 되면은 양현종 선수가 좀 맥주값을 많이 내셔야 되겠네. 그 동료들한테.
2: 네, 정말
0: 10승한다는 게
2: 그렇죠.
0: 어려운 거예요.
2: 10승이죠.
0: 아, 그럼요.
2: 그 나이에.
0: 그러니까. 아니, 그 나이가 아니더라도 네. 대단한 것은
2: 네.
0: 새내기들 소위 말해서 잘 던지는 150km씩 던지는 선수들도 10승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2: 그렇습니다.
0: 그런데 뭐... 2년 만에 10승을 했단 말이에요.
2: 네.
0: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이제 동료들한테 김선빈 선수가 술 마시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야, 뭐 형 뭐 밥 좀 사라. 뭐
2: 사야죠.
0: 당연히 사야 돼. 빡 뿌려야 돼요, 양현종 선수. 그래야 이런 좋은 그런 네. 내공들이 나옵니다. 자, 기아의 왕 투수인 양현종 선수가 2년 만에 10승,
2: 네.
0: 196승 했단 말이에요.
2: 네, 맞습니다.
0: 곧 이렇게 되면 올해 200승 욕심 내도
2: 그러니까요.
0: 앞으로 좀 남았으니까.
2: 예.
0: 열몇 경기 정도 남았으면
2: 스무 경기 정도 남았으니까 남았어요?
0: 잘하면 뭐, 로테이션 돌아오겠는데 네다섯 번은
2: 네. 200승 하면 뭐
0: 이거 저 연봉 또
2: 어마어마하죠.
0: 또 연봉 내년에 은퇴 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몇 명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2: 지난해 7승에 그쳤는데 올해는 10승.
0: 네.
2: 38세 나이에 참 의미 있는 1승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기의 흐름을 바꾼 장면은 김선빈의 3루타였단
2: 네,
0: 말이에요.
2: 맞습니다.
0: 네.
2: 3대3 동점 상황에서 나온 3루타가 사실상 경기 흐름을 바꿔놨거든요.
0: 네.
2: 최근 장타가 많지 않았던 김선빈이 우중간을 가르는 장타를 만들어냈고 이어 카스트로의 땅볼까지 나오면서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0: 네, 네.
2: 후반기 김선빈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0: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2차전 경기의 그 최고의 수비 장면 아주 돈을 주고도 못 보는 장면. 야, 그걸 이제 주인공인 하주석 유격수가 이제 상대가 친 타구를 말이죠. 최원준 선수가 친 거죠?
2: 네네.
0: 네. KT의 최원준 선수 친 거. 네.
2: 이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수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날카로운 타구를 잡은 뒤에 2루 주자까지 잡아내면서 순식간에 병살타가 만들어졌습니다.
0: 네.
2: 만약 이 그 타구가 빠졌다면 경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주석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원아웃을 주자 만루 상황에서 최은준 선수가 친 타구가 유격수 쪽으로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갔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2: 네네.
0: 넥스트 플레이, 그 다음 플레이로 2루 베이스를 다이빙으로 터치를 해가지고 2루 주자가 많이 나갔다가 컴백을
2: 그렇죠.
0: 해야 되는데
2: 네네.
0: 거기서 그냥 다이빙 베이스를 먼저 치는 바람에 더블 아웃이 되면서 공수교대가 됐단 말이에요.
2: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0: 한화에서 잘 왔네. 근데 한화 팀들은 야 이게 뭐야 얘는 한화에서 못 하더니 기아가 좀 나르네. 아주 뭐 일등공신입니다. 자 전상훈 선수가 또 상당히 인상적인 세이브를 또 기록했어요.
2: 네,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투구였습니다.
0: 네.
2: 8회 1사 만루에서 갑자기 등판을 했는데 공 5개로 위기를 정리를 했고요.
0: 네.
2: 9회에도 올라와서 KT 중심 타선을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0: 네.
2: 1과 3분의 2이닝 무실점. 올 시즌 첫 세이브까지 기록을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현종의 10승을 지켜냈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3차전 넘어가죠.
2: 네.
0: 3차전 KT를 상대로 3차전까지 이기리랴 KT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8대 3으로 이겼어요.
2: 네, 아주 기분 좋은 수입승을
0: 그러니까.
2: 네. 이뤄냈죠.
0: 네.
2: 네. 어제 경기는 기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경기였다고 보여주고
0: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2: 네. 무엇보다 3연승의 결과라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0: 네.
2: 그런데 어제 경기를 이야기해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었죠.
0: 네.
2: 바로 김도영 선수입니다.
0: 그럼요.
2: 어제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기록하면 KBO 역대 최연소 한 시즌 4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새로
0: 그럼요.
2: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제 김도영 선수의 모습을 높게 평가하고 싶은 거는
0: 네.
2: 결과적으로 40홈런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록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홈런을 노리지 않고 팀 승리를 위한 타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 능그렁이에요.
2: 네.
0: 아 자기를
2: 저는 크게 스윙할 것 같았는데.
0: 그러니까 오늘 경기 아니면은 기록을 못 깼단
2: 네네네.
0: 말이야. 45 홈런을 본인이 기록을 깰 수 있는데
2: 네,
0: 최저 연 나이로. 근데 그 단타로 딱딱 끊어서 치면서.
2: 되게 겸손한
0: 그러니까.
2: 친구고 정말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친구 같아요.
0: 어제 말고 그제 경기까지만 하더라도 스윙이 컸거든요.
2: 네네.
0: 그런데 어제는 달라졌어요.
2: 네.
0: 아, 아니다. 내가 이거 40 홈런에 연연하지 말자. 그거 버리면 아마 이번 주 중에 나올 거예요. 아마 계속
2: 그렇죠.
0: 홈런 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이번 주는 무조건 나오고요.
0: 네. 네. 우리 좀, 한번 걸어보죠.
2: 예, 저는 진짜 아쉽더라고요. 그게. 이 40 홈런을 못 친 게. 주중 시리즈에 주중 주말 포함해서 그 한 주간 홈런을 안 친 경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4타수 4안타 친 것은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2: 네.
0: 이제 또 여기서 자동 고의 사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2: 네.
0: 이거 정말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 팀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2: 네,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죠.
0: 네. 네.
2: 김도영 선수가 자동 고의 사구로 출루를 했는데
0: 네.
2: 이 장면이 오늘 어제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KT가 김도영으로 승부하려고 했죠.
0: 네.

0: 내내 스포츠 전북 시간에 한 시간 내내 언제 김도영 선수만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죠. 끝이 없을 것 같아. 워낙 화제. 대한민국 프로야구에 이런 선수 드물어요.
1: 네, 맞습니다.
0: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제 김도영 선수는 사실 질문 사항이 또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만하죠. 네네. 또 너무 잘했다고 보면은 이번 내일부터 펼쳐지는 삼성 경기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 카스트로 네. 또 카스트로가 4타수 한타를 쳤어요.
1: 그러니까요.
0: 아니 또 이선수는 또 아 대단해요. 소리 없는 사나이에요.
1: 지난주 시리즈에서 그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0: 네.
1: 네. 이날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영을 피하면서 카스트로가 해결을 했거든요.
0: 네.
1: 아, 1회 선취 적시타가 나왔고요.
0: 네.
1: 3회에는 적시 2루타. 아, 그리고 6회에는 김도영을 자동 고의사구로 내보낸 다음 카스트로가 2타점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0: 네.
1: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0: 네.
1: 상대가 김도영을 걸렀는데 바로 다음 타자가 해결해버렸거든요.
0: 그러니까.
1: 그리고 8회에도 카스트로가 다시 2루타를 또 기록을 합니다. 결국 4타수 4안타 6타점. 어제는 김도영의 40홈런 불발보다 어쩌면 카스트로의 부활이 기아의 반가운 소식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또 내일 투수도 10승을 했는데 아무튼 시간이 없어요. 1분 남았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1분은 뭐냐 내일부터 펼쳐질 얘기 네네. 좀 예상하죠. 삼성하고
1: 화요일에는 대구에서 대구로 이동해서 삼성과 15차를
0: 내일이에요. 내일.
1: 네, 네. 네. 내일. 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광주에서 NC와 또 2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0: 네.
1: 특히 NC전에는 올 시즌 기아가 상당히 고전했던 상대인 만큼에
0: 그렇죠.
1: 만큼 이번 광주 2연전에서는 분위기를
0: 무조건
1: 바꿔놓을 수.
0: 무조건
1: 바꿔놔야 됩니다.
0: 네, 무조건 이겨야 돼요.
1: 네.
0: 무조건 뭔 노래도 있던데.
1: 기대해 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금요일에는 광주에서 SSG를 또 만납니다. 현재 SSG와 상대 전적이 9승 1무 3패로 기아가 앞서고 있고요.
0: 네.
1: 흐름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토요일에는 수원으로 이동해서 KT와 원정 경기를 치른 뒤에
0: 네.
1: 일요일에는 다시 광주로 돌아와서 하나와 16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0: 네.
1: 결국 다음 주는 삼성 NC, SSG, KT 하나까지 만나는 6연전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선발 투수들이 안정돼 있으니까
1: 네네.
0: 삼성전은 9승 5패로 팀 간에서 앞서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기아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NC가 이제 2연전
1: 네네.
0: 홈에서 붙잖아요.
1: 네네.
0: 이번에는 아이칸 삼성, NC 팬들은 들어서 기분 나쁘지 못지만 때려잡읍시다.
1: 이번 우리요. 주가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1: 네, 알겠습니다.
0: 좀 아껴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 게 우리 김병철 감독님이 원고를 이 질문상하고 답변 뭐 이런 게 해가지고 18페이지를 준비를 했어요.
1: 그런데,
0: 그런데 오늘 방송은 한 13페이지로 압축했거든요. 또 우리가 또 압축하는데도 네. 도사니까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저도 질문도 하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거든요. 어제 오늘 새벽 2시 반에 잤어요.
1: 아.
0: 이거 준비하고 또 프로축구가 있잖아요. 프로축구.
1: 고생하셨습니다.
0: 아주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고 또 수준이 높다 보니까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정경구 교수님도 고생이 네. 많으셔요.
1: 스포츠 전북이 네. 스포츠 전라북도 스포츠에 아니 또 프로야구에 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정 교수도요. 10시부터 수업이에요.
1: 네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그 생방 연결이 네. 아니라 9시 반에 전화 연결해가지고 녹음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저 본부장님이 얼굴색이 아주 안 좋아요. 큰일 났어요.
1: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지.
0: 아니 요즘 오래 들어서 특히 우리 최승은 본부장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전북 때문에 그러나.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주에 좋은 소식 갖고 만나죠. 자 날씨가 더웠다가 어제 새벽은 무슨 늦가을의 날씨처럼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야만이 다음 주에 전북연대 2승 그다음에 기아 타이거즈의 뭐 한 4승을 기대하는 스포츠 전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영화 사랑의 블랙홀 보신 분 기억하시죠? 매일 아침 6시 똑같은 알람 소리에 깨어나서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미칠 것 같아 하더니 나중에는 지루하기만 했던 하루를 자기만의 기술과 애정으로 조금씩 채워나갑니다. 우리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이 쳇바퀴 돌아가듯 지루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은 권태가 턱끝까지 차오르는 날이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단조롭고 평범한 하루야말로 무사히 잘 지나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어제와 똑같은 오늘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 견뎌낸 여러분은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진 사람일 테니까요. 특별하지 않아서 다행인 날,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여기는 전주 FM 6시 특별한 저녁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공기가 달라서인지요. 그냥 숨 한번 깊게 이렇게 쉬어보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은 요즘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돈 한 푼 안 드리고 받는 선물치고는 정말 근사한 요즘 같은 날씨. 정말 근사하죠. 바비 콜드 윌이 노래했습니다. What You Want To For Love라는 곡을 함께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프로그램의 사연과 음악 보내주실 분은요. 전주 FM 홈페이지 특별한 저녁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함께 합니다. 슬라바가 노래합니다. 귓가에 남은 그대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엘톤 존이 노래한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로보의 I Do Love You To Want Me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저녁에서 골라본 영화가 있는데요. 오늘 골라본 영화는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인데요. 1편이 운석이 떨어지기 전까지 벙커로 도망치는 타임어택이었다면은 그린랜드 2는 무너진 세상에서 인간성을 지키어 나가면서 활약을 펼치는 대서사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편을 제작한 릭 로마노 감독이 이번에도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음악에는 제이슨 본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버클리가 대부분의 스코어 음악을 완성해냈고요. 이번에도 역시 제라드 버틀러 형님의 묵직한 그 연기가 또 영화를 가득 채워냅니다. 개인적인 영화평을 해보면은요, 전편의 내용을 짐작하고 보신 분들은 뭐 뻔하겠지, 이 편도 뭐 별거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의 몰입도는 매우 높았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뭉클한 장면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구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가 나오면 거의 다 보는 편이거든요. 평점 1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은 7.5 정도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보고 난 후에 느낌이 꽤 괜찮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영화 시작하면서 나오는 그 나레이션도 좋았지만은 마무리할 때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에 나오는 나레이션까지도 아주 뭉클한 그런 끝을 만들어냅니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대사가 기억이 나요. 뜨거운 커피 한 잔 제대로 마실 수 있다면 내 팔 한쪽이라도 기꺼이 내주겠다라는 농담 비슷한 대사가 나오는데 앞으로 전개될 영화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압축한 듯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미국식 조크처럼 들리지만은요, 팔 하나와 바꿀 만큼 따뜻한 온기와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년 만에 벙커 문이 열려요. 얼마나 혹독한 세상이 펼쳐질지 예고한 듯한 대사죠. 자원은 바닥나고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안전지대를 향해 유럽 대륙을 가로지는 대이동을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특별한 저녁에서 소개해드리는 영화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 오늘 저녁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집에서 뭐 TV로도 볼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영화관 안 가시더라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가끔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거칠게 요동치기도 하는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눈 덮인 히말라야의 푸른 계곡에서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을 것만 같은 그 깊은 곳에 얼음들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죠. 예전에 그 어느 시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자연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준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 거대한 얼음산들이 흘리는 눈물은 어쩌면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지구에 대한 경고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콜피언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When You Came Into My Life.

누군가 내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그 순간, 다들 기억 속에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가죠. When you came into my life, 스콜피언스였습니다. 20대로 기억이 되는데요. 군산에 있는 나이트클럽인데, 전에는 그곳이 그 한일은행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한일은행 전에는 조선은행이었다고 들었어요. 군산에 있는 그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요. 거기에서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전에는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예전에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곳에서 노래하던 그 필리핀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 멤버들이 악보를 안 보고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죠. 이 친구들이 악보 없이 그냥 서로 합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감각적으로 연주할 수 있을까? 저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연습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이 바로 그런 그룹입니다. 집시 킹스라는 그룹인데요. 멤버들이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냥 오직 손가락 끝에 감으로만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집시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스페니쉬 리듬을 튕겨내던 아주 멋진 그 친구들, 집시 킹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몰라주던 그 서러운 시절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래요, 이 곡이. 그래서인가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제목입니다. 노 볼베레, 집스 킹스입니다.

조시 글로반이 노래한 My Confession 그리고 하트의 Alone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특별한 공연을 하나 봤어요. 음악 영상과 함께 한 위대한 청춘이라는 스토리 콘서트였는데요. 객석을 보니까 대략 한 60대부터 80대까지 그야말로 이 땅의 격동과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읽어낸 진짜 청춘들이 자리를 빼곡빼곡하게 채우고 계시더군요. 스크린 위에 흘러나오는 그 옛날 아련한 흑백 빛깔의 영상들, 그 시절의 풍경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고 있었던 아니면은 가슴 한구석에 고이 이렇게 묻어두었던 빛바랜 기억들이 고스란히 살아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은 뜨거웠던 사랑, 밤새워 나누던 이야기들, 그리고 희생으로 써내려간 세월의 흔적들이 영상 가득 하나하나에 맺혀 있었는데요. 예전 그 영화 중간에 나오던 그 대한뉴스 생각이 나왔어요. 대한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시대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주는 영상이어서 무대에서 영상과 함께 울려 퍼졌던 그 소프라노 송난영 씨 무대도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악이란 게 참 신기해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와 그리움을 한 소절의 노래로 이렇게 보듬어주는 게 소프라노 송난영 씨는 전날 그도 봤어요. 전날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했던 동행 콘서트에서도 잠깐 그 공연하는 걸 봤는데요. 두 번 본 거죠. 이틀 동안. 그래서인지 머릿속에서인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행 콘서트가 현재의 그 이야기였다면 위대한 청춘은 그 지금의 우리를 잊게 한 기억 저편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지만은 그 시절 아름답고 뜨겁게 살아낸 기억들이 있는 한 우리들은 아마 영원한 청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보는 내내 했습니다. 그 성악하시는 분들이 공연에서 트로트나 가요 부르는 게 이젠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뭐 남행열차도 막 부르시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문제가 되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 기억하기로는 지금 고인이 되신 박인수 선생님, 그리고 이동원 선생님 이렇게 함께 부른 향수라는 곡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그 박인수 선생님은 서울대 교수였어요. 국립오페라단 그 단장까지도 이렇게 차기 단장까지도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함께 이렇게 이동원하고 함께 이렇게 노래를 해버리니까 그 뭐 품위를 해쳤다 하나요? 뭐 그래서 오페라단에서 밀려났던 일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은 없죠. 이제 그래도 그때 당시 그 향수란 노래는 엄청나게 음반이 많이 팔렸어요. 130만 장 넘게 팔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위대한 청춘에서 영상 음악과 함께 나왔던 곡이 하나 있었는데요. 90년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그 영상과 함께 나왔던 그 영화 접속에 그 나왔던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 이 곡을 함께 들어봅니다.

얼굴도 모르는 상대를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서 음악을 매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였죠. 당시만 해도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게 꽤 생소하고 신선한 그런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바로 연결되는 세상에서는 맛보기 힘든 그 시절 특유의 기다림과 아날로그적인 낭만이 묻어나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죠. 사라 보니 노래한 A Lover's Concerto였습니다. 얼그란트가 노래합니다. DN을 듣고 오겠습니다.

do something. 옷도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 노래는 마이클 잭슨이 노래를 하려고 했던 곡인데요. 마이클 잭슨이 덮어버리니까 안 부르겠다 하니까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노래해서 아주 성공시킨 곡이기도 합니다. 랑뉴어 바디였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끝곡은 블루노 마스의 차차차 들으면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또 화요일 저녁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음악 들어주신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99.1MHz로 방송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수영이 진행하는 재즈 여행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의 재즈여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좋은 점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더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번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면 그 이유를 찾는 건 또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만 떠올리려 해도 금세 여러 가지가 생각나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방도 나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은 사람일 테고요. 사실 나조차도 내 모든 모습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에 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씩 따져보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따진 대로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조건과 전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도 하고 부족한 점이 보여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어쩌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마음에 드는 이유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을 함께 만나는 시간, 김수영의 재즈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뮤지컬 Fiddler on the Roof,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 나오는 Matchmaker, 중매쟁이입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1964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인기 뮤지컬인데요. 1971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큰 사랑을 받았죠. 매치메이커는 영화 속의 세 딸이 중매쟁이에게 좋은 짝을 찾아달라고 부르는 유쾌한 노래입니다. 딸들이 바라는 조건도 꽤 구체적인데요.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학식 있는 사람,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부유한 사람,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잘생긴 사람이면 좋겠다고 노래합니다. 오늘은 영국의 젊은 가수이자 코미디언인 헨리 패러슨의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BBC의 아메리카스트에서 미국 대선을 뮤지컬 형식으로 풍자하며 이름을 알린 헨리 패러슨은 오래된 뮤지컬 음악과 재즈를 자신만의 젊은 감각으로 들려주고 있는데요. 2026년에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인 Broadway Maybe를 발표했습니다. 헨리 패러슨의 Matchmaker 들으실게요.

들으신 곡은 헨리 패러슨의 매치메이커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영국의 재즈 블루스 싱어송라이터인 엘리 베리의 You Chose Not To Be Mine, 당신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입니다. 엘리 베리는 영국 출신의 낮고 스모키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보컬리스트인데요. 블루스의 짙은 감성에 현대적인 재즈를 더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You Chose Not To Be Mine은 엘리 베리와 재즈 트럼펫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폴 힉스가 함께 만든 곡인데요. 자신을 떠나갔던 연인이 뒤늦게 후회하며 매달리지만 상처받았던 마음을 추스르며 단호하게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You could have acted on the way you felt. 그때 당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할 수도 있었죠. But instead, you chose not to be mine. 하지만 당신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He said he loved me, then he let me down.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나를 실망시켰죠. 알다가도 모를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엘리 베리의 You Chose Not To Be Mine 듣고 올게요.

들으신 곡은 엘리베리의 You Chose Not To Be Mine 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피터 싱카티의 Rainbow Connection, 무지개로 이어진 인연입니다. 피터 싱카티는 뉴욕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재즈를 바탕으로 팝과 스탠다드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음악을 들려주는 뮤지션입니다. Rainbow Connection은 1979년 뮤지컬 코미디 영화 The Muppet Movie에 등장하는 곡입니다. 피터 싱카티는 이 곡을 2003년 자신의 데뷔 앨범인 피터 싱카티에 담아서 재즈 보컬과 피아노로 새롭게 들려주는데요.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왜 무지개의 너머를 궁금해하고 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 꿈꾸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꿈과 우리를 이어주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노래하죠. Someday we'll find it, the rainbow connection. 언젠가 우리는 찾아낼 거예요. 우리를 이어주는 그 무지개 같은 연결을. The lovers, the dreamers and me. 사랑하는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 그리고 나. Who said that every wish would be heard and answered? 모든 소원을 누군가 들어주고 이루어준다고 누가 말했을까요? When wished on the morning star. 새벽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면 말이죠. 라는 가사입니다. 피터 싱카티의 Rainbow Connection 듣고 올게요.

들으신 곡은 피터 싱카티의 레인보우 커넥션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이어주는 그 무언가를 찾게 될 거라는 따뜻한 희망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인 헤더 릭던의 My Mother Would Like You, 우리 엄마가 당신을 좋아할 거예요 입니다. 제목만 보면 좋은 의미처럼 들리는데요. 사실은 조금 반어적인 노래예요. 상대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성실하고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소개하면 좋아할 만한 조건을 두루 갖춘 남자인데요. 정작 여자의 마음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우리 엄마라면 당신을 좋아하겠지만 바로 그게 문제예요 라고 말하죠. 조건으로 좋은 사람과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은 꼭 같지만은 않다는 걸 재치 있게 풀어낸 곡입니다. 헤더 릭던은 차분하고 절제된 보컬이 매력적인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인데요. My Mother Would Like You는 2007년 데뷔 앨범인 Young and Naive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크리스천 에릭슨의 Kissing a Fool, 바보와 입맞춤하다입니다. 조지 마이클이 직접 작사 작곡해서 1987년 첫 솔로 앨범인 Face에 발표한 이 곡은 재즈의 색채가 짙은 발라드이죠. 서로 사랑했지만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였던 연인에게 사람들의 생각은 바꿀 수 없다 해도 그들에게 마음까지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결국 사랑은 끝나고 자신도 그 사랑을 믿었던 바보였다고 씁쓸하게 돌아보는 곡입니다. 오늘은 이 곡을 젊은 재즈 블루스 보컬리스트인 크리스찬 에릭슨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헤더 릭던의 My Mother Would Like You, 이어서 크리스찬 에릭슨의 Kissing a Fool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헤더 릭단의 My Mother Would Like You 그리고 크리스찬 에릭슨의 Kissing a Fool이었습니다. 조건으로는 참 좋은 사람인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도 하고 마음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사랑을 놓치기도 하는 알쏭달쏭한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한 두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아니타 오데이의 We'll Be Together Again 우리는 다시 함께 할 거예요 입니다. 아니타 오데이는 스윙 시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인데요. 리듬을 자유롭게 밀고 당기는 뛰어난 감각과 악기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보컬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낸 가수입니다. We'll Be Together Again은 1945년에 만들어진 이후 수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부르면서 재즈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고요. 아니타 오데이는 1957년 오스카 피러슨과 함께한 앨범 아니타 Sings the Most에 이 곡을 담았습니다. 노래는 지금의 헤어져야 하지만 지금의 이별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We both have a lifetime before us. 우리 앞에는 아직 함께 살아갈 긴 시간이 있어요. For parting is not goodbye. We'll be together again. 헤어진다는 것이 영원한 작별은 아니니까 우리는 다시 함께할 거예요 라고 노래하는 아니타 오데이의 We'll be together again 듣고 올게요.

들으신 곡은 아니타 오데이의 We'll Be Together Again 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니콜라 컨티의 Shades of Joy, 기쁨의 여러 빛깔입니다. 니콜라 컨티는 재즈의 보사노바와 소울의 감각을 더한 세련된 음악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의 기타리스트이자 프로듀서입니다. Shades of Joy는 2014년 앨범 Free Souls에 수록된 곡인데요. 제목처럼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을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마음을 열고 사랑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자고 이야기하죠. Turn your face to the light. 당신의 얼굴을 빛을 향해 돌려보세요. Give it a chance. 한번 기회를 주어보자고요 라고 노래하는 니콜라 컨티의 Shades of Joy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니콜라 칸티의 Shades of Joy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대한민국의 재즈 보컬리스트인 남예지가 부른 목포의 눈물입니다. 목포의 눈물은 1635년 이난영님이 불러서 크게 사랑받은 곡이죠.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노래인 만큼 당시 사람들의 서름과 한까지 품고 있어서 오랜 세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남예지는 이 노래를 2024년에 발표한 앨범인 오래된 노래 틈에서 현대적인 재즈로 새롭게 들려줍니다. 이 앨범은 한국 재즈가 역사적인 단절 없이 우리 고유의 정서를 품으면서 발전해 왔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상상에서 출발했다 합니다. 익숙한 옛 노래의 멜로디와 정서를 살리면서 지금의 재즈 언어로 새롭게 풀어냈는데요. 오래된 노래 틈은 2025년 제22회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재즈 보컬 음반상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우리 가요가 오늘의 재즈와 만나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들어보실까요? 남예지의 목포의 눈물 듣고 올게요.

들으신 곡은 남예지의 목포의 눈물이었습니다. 9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온 익숙한 멜로디가 현대적인 재즈를 만나서 또 다른 표정으로 들려온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두 곡은 끝나버린 사랑에 남은 아쉬움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뿌리치기 어려운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편곡가인 브리스 다볼리의 But It's Over,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입니다. 사랑은 이미 끝났지만 함께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다며 이별의 아쉬움과 지나간 사랑의 기억을 담담하면서도 애틋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다이나 크롤의 Temptation, 유혹입니다. 이 곡은 1987년에 탐 웨이츠가 만든 곡으로 다이나 크롤은 이 곡을 2004년 앨범인 The Girl in the Other Room에 담았습니다. 머리로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 사람에게로 끌리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을 노래하는데요. 다이나 크롤 특유의 목소리가 블루지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브리스 다볼리의 But It's Over 이어서 다이나 크롤의 Temptation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끌리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곡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여행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되는 곡들을 들으며 사람의 마음이 참 여러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가갔다 멀어지고 놓친 뒤에 기다리기도 하고 끝났다고 생각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죠. 때로는 내 마음조차 이해하기 어렵지만 모든 감정에 꼭 이유와 답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그리우면 그리운 대로 바라보는 것도 괜찮겠죠? 마지막 곡은 아마드 자말의 피아노 연주로 듣는 포인시아나입니다. 아마드 자말은 여백과 절제, 독특한 리듬감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든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인데요. 포인시아나는 열대지방에서 붉은 꽃을 피우는 나무로 우리말로는 봉황목이라고 합니다. 이 곡은 아마드 자말의 대표적인 연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이제 음악의 자리를 내어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마드 자말의 포인시아나 들으시면서 김수영의 재즈행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이야기와 음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See ya!

0: 최근에 혈압 측정해보셨나요? 고혈압은 심내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건강한 사람도 스스로 혈압 측정 방법을 알고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 이상이면 금연, 절주, 운동, 식단 조절과 같은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심내혈관 질환 예방, 규칙적인 혈압 측정과 건강한 생활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영월군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하루의 끝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오늘 당신의 하루입니다. 어느덧 9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달력은 9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9월달이 되면서 저는 한 번쯤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 계획했던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나요? 올해 초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 중에 아직 시작하지 못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잊고 있던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해봐야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시작해야지, 조금만 더 준비하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놓고 막상 시간이 지나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언제쯤 시작할까?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기다려보면 완벽하게 준비되는 날은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꼭 새해가 아니어도 괜찮고 꼭 완벽하게 준비된 날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아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고민이 많은 편입니다. 잘 하고 싶기도 하고 괜히 시작했다가 생각보다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언가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언젠간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 떠올려 보세요. 오늘 방송이 끝날 때쯤에는 그 일을 아주 조금이라도 시작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9월의 오늘 당신의 하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여러분께 언젠간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이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책을 읽어야지, 언젠가 운동을 시작해야지, 언젠간 배우고 싶었던 걸 배워봐야지, 언젠가 해보고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봐야지. 사실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문제는 그 언젠가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은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먼 미래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미뤄집니다. 처음에는 하루 정도 미룬 것뿐인데 어느 순간 일주일이 지나 있고 또 몇 달이 지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미루는 데도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귀찮아서 미루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일은 너무 잘하고 싶어서 미루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시작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새롭게 배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데도 시작하기 전에는 준비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관련된 것도 찾아봐야 할 것 같고 필요한 것도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시작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갑니다. 돌이켜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시작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미뤘던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대충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에는 오히려 기준이 높아집니다. 이왕 하는 거 잘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괜히 시작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하나씩 붙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작이라는 행동 하나가 굉장히 큰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무언가를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시작하기 부담스러워서 미루고 있는 걸까? 생각보다 두 번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조금 편해집니다. 굳이 오늘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일단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책을 다 읽을 계획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첫 페이지를 펼쳐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앞으로 매일 운동하겠다고 다짐하기보다 오늘 잠깐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면 학원이나 수업을 바로 등록하는 것보단 일단 어떤 것인지 찾아보는 것도 시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작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나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너무 크게 생각할 때가 많으니까요. 시작한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작은 굉장히 사소할 수 있습니다. 검색 하나일 수도 있고, 메모 한 줄일 수도 있고, 전화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이 조금 쉬워집니다. 아예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만 하게 되지만 한 번이라도 해본 뒤에는 현실적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데 막상 해보니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을 꼭 끝까지 해야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한번 경험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나서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 하면 되고 생각과 다르면 방향을 바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계속 고민하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일이 있으신가요? 언젠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다면 오늘 한번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늘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검색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1: 사랑의 물방울처럼 투명해지는 그리고

음악 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에서는 언젠가 해야지 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조금 더 준비하고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준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준비하는 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준비가 너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를 알아보면 또 모르는 게 생기고 그걸 알아보면 또 다른 걸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이것만 알아보고 시작해야지였는데 나중에는 이것까지 알아야 할 것 같은 데가 됩니다. 그렇게 계속 준비하다 보면 정작 시작하는 게 늦어지죠. 저는 이럴 때마다 완벽하게 준비된 날이 정말 올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보를 많이 찾아도 실제로 해보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생깁니다. 그때 다시 배우고 수정하면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알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모르는 게 있고 서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도 처음부터 잘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분명 처음이 있었겠죠. 처음 실수했던 날도 있었을 거고 잘 몰라서 헤맸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처음이니까 서툴러도 되고 모르는 게 있어도 되고 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직접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계획을 만드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해보고 나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아, 이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 방법은 나한테 안 맞네. 이건 생각보다 재미있는데? 이런 건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준비와 시작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준비하면서 시작하고 시작하면서 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출발한 다음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저도 아직 쉽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이 보이니까요. 괜히 해봤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싶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도 그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생각만 하다 보면 걱정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할까봐 시작하지 않는 것과 일단 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알아가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까? 물론 사람마다 답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후자에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해보고 나서 잘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꼭 한 번에 큰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작게 테스트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루만 해보고 결정할 수도 있고 일주일만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할 거야 라고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정말 원하는지 알아가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시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준비가 다 되면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시작하고 부족한 건 그때 채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계속 준비만 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준비인지 아니면 시작을 미루기 위한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오늘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요. 그럼 다음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작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작하면 제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요. 운동을 시작하면 매일 해야 할 것 같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매일 몇십 페이지씩 읽어야 할 것 같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계획표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의욕이 생기니까 목표를 크게 잡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매일 해야지,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지. 처음 며칠은 정말 잘합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하루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확 꺾입니다. 하루 빠졌으니까 망했네. 그리고 다음날도 못하게 되고 결국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 저는 오히려 목표를 작게 잡는 게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1시간씩 하는 대신 정말 하기 싫은 날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10분이라도 괜찮고 한 페이지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분을 하고 끝낸 날에도 오늘은 이것밖에 못했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오늘 한 번은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다시 시작하기가 훨씬 뭔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미 한 번 해봤으니까요. 저는 이게 꽤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시작하지 않은 일은 계속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번 해본 일은 조금 다릅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알고,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도 알고,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도 조금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시작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작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기도 쉽습니다. 큰 목표를 세웠다가 실패하면 내가 이걸 못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작게 시작했다면 그럼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해보자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집니다. 저도 모든 일을 꾸준히 잘하는 건 아닙니다. 계획했던 걸 잊기도 하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건 그런 순간을 너무 큰 실패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잠깐 멈췄다고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미 한 번 해봤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힘든지도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꾸준함이라는 것도 매일 빠짐없이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꾸준함일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질 수도 있고 한동안 관심을 못 가지다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온다면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언가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완전히 달라져야지 보다 오늘 한번 해보자, 앞으로 매일 해야지 보다 내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루씩 생각하면 생각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작은 하루들이 꽤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익숙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꼭 거창한 이유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해볼 수도 있고, 그냥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경험 자체가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얼마나 많이 해야 하지? 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뭘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작은 행동이어도 시작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서 음악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바다 갈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은 계속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꼭 시작해야 하는 때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일찍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조금 늦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지만 오늘부터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꼭 거창한 시작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고 한번 해보고 한 걸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일이 있다면 너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시작한다면 오늘이 나에게는 첫날이니까요. 9월의 남은 날들에는 여러분도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음악까지 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었다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보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당신의 하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머물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아침 저녁 가을이 올 것만 같은 마음이 들어요. 새벽 내내 울던 벌레 소리는 가을을 부르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아, 가을. 생각만 해도 아름답고 좋지만 그래도 현실은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오래간만에 패티김 씨의 9월이 오는 소리 들어봤습니다. 이미 9월은 왔지만 어쨌든 이 계절에 맞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문학 동네의 장편 소설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지요. 지난주에는 지연은 증조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외할머니와 관계를 키워가고 있지요. 오늘은 101장부터 101페이지부터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지호가 내려왔다. 우리는 호수 근처 두부집에서 두부 정식으로 배를 채우고 호숫가를 천천히 걸었다. 볕은 뜨겁고 바람은 시원한 6월의 일요일이었다. 우리 곁으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갔다. 우리는 산책로를 걸으면서 별뜻 없는 싱거운 농담을 주고받았다. 회사는 괜찮아? 지우가 물었다. 적응하는 중이지만 아직까진 괜찮아. 어머니는 좀 어떠셔? 집에서 쉬고 있어. 명희 아줌마 얘기했지? 아줌마가 자주 가서 챙겨주고 나도 주말에 올라가 보고 그래. 경과가 좋다니까. 그동안 너 고생 많았어. 그거 알지? 알아. 그렇게 말하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가 희령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사실 나 걱정 많이 했었어. 어머니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고, 근데 널 봐봐. 네가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네가 자꾸 괜찮다고만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말해도 돼. 우리는 말없이 호숫가를 걸었다. 근처 소나무 숲에서 바람에 소나무 잎들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지우와는 대학교 전체 연구 동아리에서 만났다. 대학 때 친하게 지내다 졸업하고 각자 다른 길로 가면서 조금 떨어졌고 내가 결혼하고는 더 만나기 어려워졌다. 그래도 가끔은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했는데 내가 이혼 과정을 지내는 동안 지우가 나를 많이 도왔다. 넌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야. 어느 날 말을 이을 수 없어 눈물만 흘리던 내게 지우가 그렇게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널더 많이 사랑할게. 이제 사랑받는 기분이 뭔지도 느끼며 살아.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어떤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나는 지우를 보며 알았다. 할머니랑 만나면 뭐 해? 지우가 물었다. 이런저런 이야기해. 무슨 할 말이 있어? 서로 20년 넘게 안 보고 산거 아니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지호에게 증조모와 세비 아주머니의 사진을 보여줬다. 너랑 닮았다. 지호가 신기해하며 증조모를 가리켰다. 재밌지? 증조 할머니래. 우리 할머니 엄마. 지호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할머니랑 만나면 옛날 이야기 들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나는 지우에게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다. 세비 아저씨가 히로시마에서 돌아온 대목에서 지우가 말을 받았다. 그때 히로시마에 한국인이 많이 살았다는 이야기는 나도 들었었어. 우리 엄마 먼 친척 할머니도 히로시마에서 돌아왔는데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세비 아저씨라는 분은 어떻게 되셨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까지만 들었어. 이야기하다가 할머니랑 망원경으로 복성 봤거든. 망원경 꺼냈구나. 지우는 대견하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이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 없는 나와 다르게 지우는 예전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오래 혼자 살았다.
나는 이혼하기 전까지는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법을 상상하지 못했다. 결혼 제도를 겪고 난 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결혼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지만, 그렇지만 내 상상력은 거기까지였다. 그렇게 혼자 살면서 나이 들어가고 나의 원가족 모두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법적 보호자가 없는 삶, 허술한 가족이나마 사라진 삶이 어떤 것일지 상상할 수 없어서 막막했다. 그가 두고 간 티셔츠의 냄새를 맡으면서 울었던 날을 기억한다. 내 눈에는 그저 귀엽게 보이던 그의 작은 습관들, 약간 비음이 섞인 목소리와 유쾌한 웃음소리, 넓은 등과 두툼한 발등, 입고 나갈 옷을 고르면서 나 어때? 라고 묻는 아이 같은 얼굴, 차다가 손을 뻗으면 닿던 뜨거운 몸이 그리웠다. 협의이혼 판결을 받으러 법원에 가던 날,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 나는 그를 만지고 싶었다.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당신을 용서했으니 이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 끔찍한 일을 그만두자고 말하고 싶었다. 그렇게 그를 포옹한다면 얼마나 안락할까? 얼마나 편안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 나는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할머니를 생각했다. 경로당에 다니고 밭에 나가 일하고 친구들을 사귀며 지내는 할머니. 할머니는 외롭지 않을까? 할머니는 대체 누구에게 의지하고 사는 걸까? 내게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할머니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지우와 호숫가를 걸으며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 내가 말했다. 끝은 결국 같아. 너랑 나도 헤어지게 될 거야.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그럴 거야. 허무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벅차. 지금 그런 생각 드는 건 당연해. 그래도 지연이 너도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알잖아. 모르겠어. 언젠가 마음 바뀌면 그때 나한테 얘기해줘. 지우가 말했다. 내 마음이 언젠가는 당연히 변할 것이라고 확신하듯이. 나는 지우를 차에 태우고 희령 일대를 돌았다. 수산물 시장에도 가고 거북이 해변에 가서 은박 돗자리를 펼쳐 그 위에 같이 누워 있기도 했다. 누워서 보는 하늘은 푸르렀고 나는 지우 곁에서 오랜만에 짧지만 깊은 평화를 느꼈다. 우리는 집에 돌아와 시장에서 산 대하를 넣어 라면을 끓여 먹었다. 해가 지는 시간이 늦어져서 6시인데도 하늘이 밝았다. 거실에 앉아 있으니 하늘이 푸른빛에서 희미한 우윳빛으로, 분홍빛에서 주홍빛으로, 검정빛으로 서서히 바뀌는 모습이 바라보였다. 너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 너 옛날에 얼마나 웃긴 애였는지 알아? 지우가 캔맥주를 한 입 마시고는 나를 보며 말했다. 내가? 너 진짜 웃겼어. 뭐든 물었잖아. 왜요? 왜? 그러면서. 아, 맞다. 사람들이 성가셔에서 고치려고 노력했지. 뭐든 궁금해하고 잘 웃고. 지우, 너는 처음 봤을 때랑 똑같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잖아. 표현을 잘했지. 그게 부러웠어. 난 그게 그렇게 어려운데. 아무한테나 그런 건 아니야. 내가 내 친구에서 고마워. 나는 그 말 한마디를 소리내야 하지 못했다. 지우는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
첫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다. 지우를 배웅하고 오는 길에 나는 문득 불안함을 느꼈다. 지우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엉망이지 않았을까 두려워서였다. 눈에 띌 정도로 야이고 머리카락에 많이 빠진 꼴로 친구에게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는 말만 반복했던 나의 모습이. 그즈음 증조모와 세비 아주머니의 사진을 자주 봤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작게 웃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싶어졌다. 증조모와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매사를 궁금해했다는 증조모는 내게 대기와 전체에 대해 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내가 아는 대로 대답해주고 그녀가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는지 들을 수도 있겠지. 한동안 할머니와는 마주치는 일이 없었다. 평소에는 끌차를 끌고 아파트 단지 안팎을 오가거나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몇 주째 할머니가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걱정이 되어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갈비뼈에 실금이 갔어. 할머니가 심상하게 말했다. 어쩌다가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별거 아니야. 걸을 수는 있으세요? 걷기는 하는데 당분간은 집에서 지내야 돼. 곧 낫겠지 뭐. 너랑 그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할머니는 그런 말까지 했다. 손녀딸에게 아픈 이야기나 하는 노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접은 렌즈에 눈을 대고 달과 목성을 보던 할머니의 표정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걱정 끼치는 사람, 돌봐야 하는 사람, 짐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를 웃게 해주고 말이 통하는 대화 상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내가 조만간 찾아가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그러면 금요일에 퇴근하고 오라고 선뜻 답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다. 보폭을 짧게 해서 천천히 걷기는 했지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다. 유자차 마실래? 병 어디 있어요? 제가 딸게요. 힘쓰지 마세요. 저기. 나는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를 올리고 유자총을 떠서 컵에 담았다. 할머니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거의 다 나았어. 뼈에 금 갔다는 소리에 괜히 놀랄까봐 말 안 했어. 알아요. 할머니가 천천히 소파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끓인 물을 컵에 따라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은 뒤 할머니에게 건넸다. 말할 때 아프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나아서 괜찮네. 화장실 바닥에 뭐라도 깔아놓으셔야 해요. 안 그래도 여기 아래층에 사는 인형이 할머니가 와서 바닥에 뭘 깔아줬어.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할머니를 보지 못하는 동안 느꼈던 이상한 초조함을 떠올랐다. 다른 할머니들랑은 자주 연락하세요? 그럼 나 죽으면 바로 데리러 올 사람들인데. 할머니가 컵을 들고 후후 불어 차를 마셨다. 나도 차를 한 입 마시고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몸이 몇 주 전보다 조금 더 야인 듯 보였다. 진지는 잘 챙겨 드세요. 야, 지연아. 네. 넌 무슨 노인 봉사활동 왔냐? 뭐, 나 늙어서 밥도 못 챙겨 먹고 살까 봐 걱정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소리내어 웃다가 인상을 찌푸렸다. 통증을 느낀 것 같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베란다에 말린 시래기를 쳐다보다 내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응?
처음에 저보고 왜 아는 척 안 했어요? 할머니가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데 하지 않는 편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는 표정이었다. 몇 달 전 희령에 처음 왔을 때 선글라스를 쓰고 울고 다니던 내 모습이 할머니 얼굴에서 보이는 듯 했다. 재밌었어, 옛날에.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지연이, 너는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10살 때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었을 때 말이야. 같이 바다도 가고. 저도 기억나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좋았어요. 그렇게 말하며 나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했다고 고백한 게 오랜만이라고 생각했다. 널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 할머니가 말했다. 네가 날 영영 잊은 줄 알았지. 할머니,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아. 미선이랑 나랑 사이가 그러니까. 그래도 가끔은 너를 볼 수 없었던 시간이 원망스럽기도 했어. 그래, 미선이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럴만해요. 내가 답했다. 엄마에게는 엄마만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 그랬을 거야.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해주셨던 이야기 자주 생각했어요. 그랬어? 세비 아저씨 생각도 하고, 나는 지금도 세비 아저씨 모습이 잊히질 않아. 할머니가 찻잔을 가만히 바라봤다. 나는 그렇게 목이 긴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아이처럼 웃을 때만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팼어. 훤칠한 키에 등을 쭉 펴고 컸던 모습이 떠올라.

9월부터 배낭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9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죠.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한 시간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다민의 배낭녀 함께해 주신 방송 열린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진행의 이다민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국에서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5년 기준으로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의 수가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주노동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보다 나은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와 우리와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농촌에서,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돌봄의 현장에서 이들의 노동은 우리 사회의 곳곳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떨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권리는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누군가의 노동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권리 또한 함께 존중받았으면 합니다. 132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지역 언론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며 뉴스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8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장 오영수입니다. 아침, 이른 아침 또 저녁 늦게 산책을 네. 하다 보면은 바람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0: 아, 예. 제가 장수가 집이라 이번에 집에 갔는데 네. 학교 숙제를 우리 아들이 가을이라는 시를 딱 지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놨더라고요.
1: 혹시 네 버남초등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0: 아, 버남초등학교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더운 네가 가고 선선한 내가 오는구나. 아 이렇게 그래서 예.
1: 하여튼 계절의 변화를 조금씩 느껴지는데요. 기분 좋게. 우리 지역 노동 현장도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선선한 날이 네. 진짜 폭염에 고생 참 많이 많았을 텐데요. 누구나 누구라도 다 이 폭염이 빨리 갔으면 하고 바랬을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8월은 폭염이었기 때문에 또 네. 어떤 현장 뉴스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첫 번째 소식 좀 전해 주시죠.
1: 첫 번째 소식은 전주에서 일하고 싶다입니다. 전주 청장년들의 바람을 담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주 시정연구원이 청장년 비취업자 563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9.9%가 전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수도권에서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4.9%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전주에서 일하고 싶지만 1년 안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 있다는 응답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0: 네, 이거는 이제 뒤집어 보면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이 이제 수도권으로만 가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청년들도
1: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0: 있으면 고향 전주에 살고 싶다 이런 네. 게 이제
1: 그렇죠. 사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네,
0: 눈여겨 볼 네. 대목인 것 같은데 사실 네. 우리 오프닝 멘트가 오늘 이주 노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한국 내에서는 수도권으로 가는 게 사실 이주 노동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우리 지역에
1: 그 주거비라든가 네, 이런 네, 비용이 네. 굉장히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 딸도 지금 서울서 네.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임금이 어느 정도 좀 높기는 해도 네. 비용 지출이 많기 때문에 네. 남는 것은 뭐 비슷한
0: 아, 네. 그렇군요. 네.
1: 지휘사장이 가장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네. 만한 일자리가
1: 없으니 네. 네. 서울로 자꾸 떠나는 네. 어쨌든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 하나가 아니라 네, 내가 네. 살아온 지역에서 네.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 또 먹고 살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자리 숫자도 중요하지.

0: 만 이제는 좀 어떤 일자리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이제 조사를 청년층 말고도 이제 장년층까지 했는데 청년층이 장년층이 다 똑같은 생각이다 이런 거.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이제 청년 때 나가서 사실 일자리만 있으면 또 지역으로 돌아와서 또 살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0: 그렇죠. 고향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1: 네.
0: 어쨌든 전주가 청년을 붙잡으려면은 청년들에게 남아달라고 말하기 전에 여기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전해 주십시오.
0: 두 번째 소식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어떤 임금 이야기인데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가 52건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문제를 알고도 신고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1: 아니 방금 이 청년들이 그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두 번째 소식
0: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1: 일자리가 신고도 못하고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네. 사실 3년간 52건이 접수된 건 너무 적은 건인 것 같은데
0: 실제에 비해서 너무 적게 그렇죠, 나타났죠. 그렇죠. 실제로 완주 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시급이 8천 원이라고 했는데 편의점에서 일하고면서
1: 네.
0: 근데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데 혹시 임금 문제까지 이야기하면 네. 일자리도 잃을까 하는 네.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최저임금은 더 주면 좋은 돈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 그리고 이제 또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시급은 최저임금 뭐 주겠다고 해놓고 주유수당 안 줘도 사실은 최저임금 위반이거든요.
0: 그렇죠.
1: 총액 월급으로 보면 네. 이게 주유수당 미지급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진짜 그것도 위반이다. 그래서 뭐 저는 시급이 최저임금이에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네, 주유수당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로
0: 흔하죠.
1: 그게 이제 그것까지 네. 포함하면 아마 여기 뭐 이 뭐 사실 시급이 못 미친 것보다 훨씬 많은 진짜 많은 사례들이 있을 네. 겁니다. 그래서 좀 물론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0: 이해가 가지만
1: 뭐 어렵다고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0: 또 다른 문제죠.
1: 예, 편의점이나 이런 데 네. 보면 사실 본사 수수료나 네. 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네. 그 본사에서 가져가는 네. 어떤 이 그런 것들이 훨씬 납부해야 될 금액이 많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임대료도 좀 비싸고 맞죠. 그래서 사실 임대료도 현실화하고 네. 그런 어떤 본사 수수료도 네. 낮추면서 정말 네. 이 최저임금도 준수하고 이렇게 되는 어떤 양날의 검이 필요한데
0: 맞습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노동의 가치가
1: 그렇습니다.
0: 이행될 수 있는 네.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하고 어쨌든 청년의 노동이 우리가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노동의 가치가 작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존중받는 네. 노동이 좀 맞습니다. 우리 지역이 좀 네. 광범위하게 네. 인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저희 센터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거 이제 아르바이트 저기 노동 실태 조사를 해왔는데 네. 이제 몇 년간은 이제 유학생하고 요양보호사하고 하다가 이제 못했었는데. 뭐 특별히 좀 내년에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세 번째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0: 이후에 아마 얘기가 진행될 것 같긴 한데 세 번째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북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9,548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 생각보다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가운데 54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숫자만 보면 0.56%인데요.
1: 네.
0: 이 작은 비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숫자 뒤에는 일자리를 찾아 먼 길을
1: 네.
0: 건너온 53명의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떠났을까?
1: 네네.
0: 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1: 아 이게 이제 사실 전라일보 기사긴 한데.
0: 예.
1: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이탈한 사람이 너무 적게 지금
0: 그렇죠. 잡힌 거죠.
1: 엄청 적게 잡혔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조사한 시점,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통계로 보고한 시점보다 훨씬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인 그렇죠, 그렇죠.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보고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저도 후자가 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많죠, 지금. 그렇죠.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1: 그렇죠. 그렇죠. 한 분에서만 벌써 예. 뭐 엄청 많이 그렇네요. 이탈을 했는데 예. 이제 오늘 이제 이거 전지적 노무사 시점에서 예. 이제 주로 다룰 내용인데 정말 계절 근로자가 지금 이제 우리 14개 시군은 전북은 이제 전주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 지자체가 이제 계절 근로자를 그렇죠. 받거든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지금.
0: 그럼요.
1: 그리고 지금 뭐 만 명 정도 됐는데 한 5년 새에 한 4, 5배 정도 지금
0: 늘어났죠.
1: 네, 늘어난 거예요.
0: 또 지자체에서 요청을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준비 정도가
0: 너무 미약하죠.
1: 네, 농촌에서 특히나 계절 근로자들을 이렇게 받을 준비 정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급증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0: 우리의
1: 드는데
0: 우리의 농촌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또 시스템 또한 제대로 좀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이 네. 불안정한 고용 여건은 네. 여건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탈하는 부분에서.
1: 전라이보에서는 어떤 네. 원인을 주로 이제 이탈을
0: 주로 이제 불안정한 고용 여건을 가장 일부로 네. 치더라고 보니까.
1: 아, 불안정한 고용 네. 여건.
0: 그렇죠.
1: 네, 이 문제는 이따가 네. 3부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네. 다뤄보도록 하고요.
0: 농가는 네. 필요한 시기에만 일손이 이제 필요하고 또 노동자는 체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또 그 일하면서 소득을 얻기를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어떤 인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걸고 또 여기까지 왔잖아요.
1: 네. 네
0: 우리가 그런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전북 이주 인권 노동 네트워크가 지난해 베트남 계절 노동자 3명에 대해서 그 체불임금과
1: 네네.
0: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게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죠. 네. 한 노동자는 계약서보다 훨씬 긴 시간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를 했고 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말이 서툴다고 또 권리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왔다고 노동의 가치가 또 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에 일손 부족할 때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와 또 그만큼 안전하게 또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 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이슈가 되는 노동 뉴스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전북 글로벌 이주민협의회, 전라북도 특노동권익센터 그리고 차별없는 노동사회 네트워크,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등 5개 단체가 지난 5월부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주민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까지 활동해 왔는데 오늘은 이주민 체불임금 상담과 법률지원 활동을 해오신 전북노동권익센터 염경석 센터장님과 전북글로벌 이주민협의회 주춘매 공동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 인사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부터 해주시죠.
2: 예, 안녕하세요. 노동 존중,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염경석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도.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전북 글로벌 이주민 협의회 공동대표 주춘매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두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제 4개월 동안에 이주민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서 지원 활동을 해 오셨고 8월 30일 날 이제 결과 공유회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원할 만큼 현재 이주민 체불임금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2: 네, 일단 통계를 이용해서 전국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그 전체 체불노동자 수는 약 7.4%가 줄었고요.
1: 네.
2: 체불 그렇군요. 금액은 약 2조 원 정도여가지고 그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내국인과 이주 노동자를 구분해 보면 내국인은 약 11% 정도 체불 노동자 수가 줄었는데 이주 노동자는 오히려 약 40% 가까이 체불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2: 네네. 전체 체불 건수의 구성 비중도 이주민들이 이제 10%를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태로
1: 네.
2: 1년 만에 한 2배 정도 이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보고 저희 상담 건수들 보더라도 주로는 내국인에 대한 상담이 이주였습니다만은
1: 네.
2: 요즘 들어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상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아, 예. 통계로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데 이주 노동자 비율이 뭐 한 5%도 안 되는데 체불 비율은 뭐 10% 이상으로 네네. 늘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생계를 위해서 여기 이곳에 왔는데 최소한 이제 체불 임금은 참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것이 이제 이주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자 이제 이거를 좀 이런 심각성 때문에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5월 2일 날 체불 임금 해결 이주민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그날 노동인권 통역단하고 뭐 글로벌 이주민 협의회도 출범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이 글로벌 이주민 협의회 함께 그리고 노동인권 통역단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지 추춤해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네. 이날 행사에는 저희가 필리핀 그리고 러시아,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등 14개국 약 80여 명 이주민이 이주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협의회에는 협회도 있고 커뮤니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전북, 베트남, 인회 그리고 한중오 동인협회 전북 필리핀 협회, 그리고 전북 몽골 커뮤니티, 전주 네팔 커뮤니티, 그리고 전주 캄보디아 커뮤니티, 전북 미얀마 커뮤니티, 전북 우즈베키스탄 커뮤니티 등 다양한 협회와 커뮤니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들을수록 대단한데요. 그렇게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 체류하고 있는 뭐 외국인 국적은 훨씬 더 많겠죠. 이 14개 네, 그렇죠. 국보다. 근데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는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일단 전북 글로벌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그 중에 좀 그 한국말이 가능한 분들이 노동인권 통역단이 된 건가요?
3: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그 14개국에서 총 45명 선발을 해서 한국어 능통하고 또 이런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분으로 구성해서 지금 통번역 노동권익 통번역단을 구성하였습니다.
1: 아, 네. 아주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커뮤니티와 노동인권 통역단이 구성이 됐는데 여기 이곳과 이제 전북 지역의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이제 이주민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동을 한 거죠.
2: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을 간단하게 혹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했고 이제 그 현황들을 추진 배경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2: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나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공익센터에 이제 오는 상담들이 있는데 갈수록 그 이주 노동자들의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1: 그렇죠.
2: 그런데 네. 이 언어 정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1: 네.
2: 그런데 이 통역사가 각 나라가 한 군데 나라가 아니 여러 나라이다 보니까 그걸 다 해소를 못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우리 센터는 주로 이제 전주 가족 지원 센터를 많이 활용해서
1: 네.
2: 거기에 이제 무료 지원을 많이 받아왔어요.
1: 네, 네, 네.
2: 근데 한계가 명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추춤해 대표님이 이제 전북의 글로벌 이주민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 그러면 잘 됐다. 이제 이분들 같이 소통을 해서 하게 되면 상담을 할 때 각 나라의 통역사님들을 연계를 해가지고 네네네. 소통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서로 협업을 하기로 좀 사전 협의를 했었고요. 네. 그렇게 시스템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주노동자들의 체불 문제 네. 또 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에 네. 대해서 우리들이 한국 법에 따라서 구제할 수 있으면 네.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이제 체불 문제가 워낙 크니까 네. 그 문제를 중심에 두고 해결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한 거죠.
1: 네. 네트워크가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과 공유회 때 뭐 어느 정도 상담이 이루어졌고 뭐 통계가 좀 정리된 게 있을까요?
3: 아, 네. 저희가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저희가 상담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총 지원한 사람은 68명이 집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금액으로, 체불 임금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 건수는 4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국적으로 보면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상담 건수는 한 18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네팔이 4건, 미얀마 4건, 필리핀 3건, 우즈베키스탄 2건, 중국이 2건이고 몽골이 2건이고 그리고 러시아 제외 동포는 2건, 그리고 방글라데시 1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하면서 좀 업종도 조금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1건 정도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농업 9건, 그리고 건설업은 7건 정도 되고 제조업은 4건, 서비스업은 4건 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어업하고 식품 제조업도 있습니다.
1: 네, 국적도 다양하고 업종도 다양하지만 그래도 건설, 농업, 뭐 제조업, 음식 서비스업 이렇게 추려질 수가 있겠네요.
3: 네네.
1: 네, 그 베트남이 가장 상담이 많은 거는 베트남 분들이 가장 우리 도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일까요?
3: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아,
3: 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번역단 선생님들이 곳곳에 지금 숨겨져 있는 사건들을 약간 발굴하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사람도 많이 들어와 있고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아서 좀 더 끈이 더 월등히 많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1: 일단 뭐 베트남 분들이 체불임금이 많은 거는 아닐 테고
3: 네.
1: 어쨌든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고 이제 곳곳에 이제 그런 상담의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발굴해서 이제 이렇게 사건이 진정까지 이제 지원까지 이르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잠재적으로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겠네요.
3: 네,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통계와 집계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체불 임금이나 인권 침해 사례 관련된 건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면은 뭐 이제 8월까지 해 가지고 4개월 사업 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금 추진 중인 건가요?
2: 일단 고용노동부 산하에 노사발전재단에서 네. 공무원 사업으로 추진했던
1: 네네.
2: 이 사업은 이제 공식적으로 예산 소진이 다 돼가지고
1: 아, 네.
2: 8월 말로 해서 일단 조기 종료를 할 수밖에 네. 없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예산 소진이 빨랐던 거죠.
1: 아, 네.
2: 그만큼 체불 이주노동자들의 체불 건수가 많았다는 거.
1: 네.
2: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길게 보고 사업을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1: 네.
2: 사업이 마무리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상담했던 분들 중에 체불 임금을 받은 분들도 있어서 사건이 종료된 경우도 있지만
1: 네.
2: 지금 현재적으로 이제 진정을 하거나 또 소송을 하거나 또 형사소송을 네. 한 건도 있습니다.
1: 네.
2: 약간 사기성이 있어가지고 사기 사건으로 고소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1: 네.
2: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사건이 뭐 계속되는 건 뭐 6개월, 1년도 가는 사건이니까
2: 네,
1: 이제
2: 그렇죠.
1: 종료가 이제 예산이 종료됐다고 사업이 종료될 수는 없으니까
2: 그렇습니다.
1: 이제 계속 꾸준히 하신다는 말씀 같고요. 여러 가지 40건 중에 뭐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하나씩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3: 저는 이제 사건은 많았지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은 약간 네팔의 네. 손가락 절단 네.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건이 있었고 노동의 어떤 소통의 문제나 네. 부주의 등으로 해서 손가락이 잘리고 그 대신 이제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문세아 노무사님과 함께 법적인 문제도 검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신청하고 진정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의 일정한 그런 요양급여든지 치료비 그리고 나중에 장애 진단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요양하는 기간 동안 그 금액 가지고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또 여러 단체 함께 모금해주고 생활비를 좀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양한 단체분들과 지역사회분들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 부분은 좀 해결하기 어렵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사건 중에 이제 산재 사건이 있었는데 두 건이 이제 손가락 절단 사건인데 공교롭게 두 분 다 이제 한 분은 네팔 유학생이고 한 분은 이제 네팔 그 이제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아직도 이제 한 분은 사실 사건이 종료가 안 돼서 생계가 힘든데 모금을 통해서 좀 일부분 생계 지원도 하셨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손가락 절단 저희가 소식마다 이렇게 전해주고는 있는데 여전히 지금 2월 달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8월이 되었어도 아직 이제 뭐 그 휴업 급여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지 못한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 센터장님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2: 그 일단은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네.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네, 이른바 네. 비자 제도인데 네. 비자 제도 중을 타고 이제 주로는 이제 E9이라 해서 네.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가장 많고요.
1: 네.
2: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농촌 농업 노동자로 E8이라고죠. 28 네. 비자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2: 근데 이런 비자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을 하거나 법률 구제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미등록 노동자로 저희들 표현하는데 네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불법 체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주저합니다.
1: 네.
2: 왜냐하면 그걸 문제 제기했다가 신분이 네네. 소위 불법 체류자로 판정이 나면은 자칫하면 본국으로 네. 강제 송출될 수 있는 이런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좀 꺼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사용자들의 그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을 해가지고 네네. 체불을 하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1: 네.
2: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건설업체인데 전주에 있는 모 병원을 짓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 8명이 집단으로 거의 상담을 제기를 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사용자인지를 몰라요. 그 건설을 네. 그 현장에 건설 그 뭐지 회사는 있는데 그 건설의사의 원청에 하청에 하청이인데
1: 네.
2: 그 사장님 상담도 모르고
1: 한국 사람도 참 알기 힘든데
2: 예, 예. 하는 것은 네. 어찌어찌 해서 전화번호 하나 딱 네. 아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역추적해가지고 사용자를 네. 밝혀내고 네. 그 사용자를 확인을 해서 이런 체부 상태가 있느냐.
1: 네.
2: 그러면 이제 노동원 사실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임금을 미지급했는지 사실 여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1: 아, 참 그냥 굉장히 진정도 어렵겠네요.
2: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그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자체가 어려운
1: 네.
2: 이게 체불을 한 악덕 사업주가 누군지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더라고요.
1: 아.
2: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1: 네.
2: 건설 현장의 원화청 관계를 투명하게 하거나
1: 네.
2: 이렇게 해서 이분들도 그 법적으로 그걸 구제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1: 네.
2: 이게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 건설에서 일하는 우리 미등록 노동자들이 이제 신분 불안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이런 불이익을 받기가 쉽고 네. 특히나 하도급 도급에 그냥 원화청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도 파악하기 힘들고 참 그런 것이 좀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뭐 기억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례 중에 그 사례가 기억이 나네요. 원청에서 이주 노동자한테 임금을 지급했는데 통장으로 그 하도급 사장이 나한테 다시 그거 입금해야 된다라고 입금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 돈을 월급으로 줘야 되는데 안 준 사례가 이번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2: 예, 예, 예.
1: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돈을 못 받아서 임금을 안 준 게 아니고 노동자가 하청으로 원청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2: 착복을 예, 했다.
1: 착복을 한 네. 사건인데 정말 와 이렇게도 정말 악의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속이는 그런 사례도 이번에 봤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이 왔는데 체불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이제 검찰 송치됐는데 그냥 구약식으로 벌금 좀 내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무엇을 위한 뭐 법인지 제가 그걸 듣고 그러니까 체불임금액은 한 8,900 되는데 벌금은 한 200인가 이런 정도 수준에서 끝나니까 사업주가 이제 오히려 그냥 예, 벌금을 싼 벌금 내고 말겠다 이렇게
2: 처벌이 너무 미약한 네. 거죠. 손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2: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체불액을 보면요,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네. 인구도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노동자도 숫자가 많겠죠. 근데 체불액은 약 1천억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1: 네.
2: 근데 아까 제가 통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1년에 약 2조 원의 체불액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면 일본보다 20배가 많은 거예요, 체불액이.
1: 이제 노동자 수보다 하면 더 많겠죠.
2: 많죠. 네. 노동자 수로 보면 4~5배는 네. 말파인데.
1: 그러니까.
2: 그건 원인이 뭐냐? 법이 온건적으로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1: 네.
2: 특히 검찰이
1: 네.
2: 그런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 처벌을 너무 미온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1: 네.
2: 그러니까. 일벌 100개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적당히 마사지만 해준다는 거죠.
1: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그분 아까 그 사례는 사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뭐 검찰로 넘겼으면은 본인들한테 이제 잘 고지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 길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그냥 문자 하나 한국말로 발송하고 말아버리니까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분들은 사실 자기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이번에 물어봐서 우리도 물어서 보니까 이게 이제 구약식으로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지금 이 분들이 진정을 어렵게 했더라도 사실 진정 후에 진정을 통해서 그냥 임금을 받으면 좋은데 또 임금을 또 진정을 했는데도 못 받았을 경우에 그 뒤에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법률적인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참으로 넘어야 될 사안이 많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참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좀 외국인들은 좀 특별하게 이런 사실 서비스 지원이나 이런 게 너무 형편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좀 강제할 만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좀 마련돼야 이렇게 막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차별,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래도 진정을 하는 거는 대단한 용기고, 사실 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봐 진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떤가요?
3: 네, 저 정상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진정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는데요. 특히 방금 염경석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미등록
1: 네.
3: 이주 노동자나 그 신고하기 두려워하는 부분 비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유학생들.
1: 네.
3: 왜냐하면 유학생들은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네.
3: 비자에 따라서 그 토픽 급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은 초과 근로하는 경우가 많죠. 네. 생활비나 학비를 벌기 위해서 초과 근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불을 당하더라도 쉽게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다 보면 네. 대부분 설득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케이스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하고 그리고 유학생인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뭐 노동부는 체불임금 조사를 하지 뭐 비자 관계나 이런 걸 조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고지 의무도 이제 없고 인권으로서는 이제 사실 이거 체불임금이나 이런 건 보호 받아야 되니까 좀 그런 어떤 말씀을 좀 한 뭐 안심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라 이렇게 좀 어떻게 좀
2: 그 지금까지 사례 보면 뭐 대다수 이게 거의 99%는 그런 불이익을 당한 사례는 없고요.
1: 네.
2: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떤 악덕 사업주가 체불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1: 네.
2: 그 진정을 제기한 이주노동자의 비자 문제를 법무부에 신고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사례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예의적인 현상 빼고는 지금은 뭐 사실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법무부는 뭡니까? 인권 보호를 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1: 맞습니다.
2: 그럼 비자를 관리하기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권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법무부의 네. 존재 이유예요. 그러면 비자를 설사 미등록 상태이더라도 일단 인권 침해가 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게 법무부라고 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요새는 뭐 청 안 되면 이제 난민 비자라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불이익을 당한 사람의 난민 비자를 줘서 그 구제를 받게 하고 공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약간 이제 그 임시 방편적이긴 하지만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1: 네. 일단은 그 지금까지 이제 상담 사례 중에 이제 그런 일은 없고 오히려 이제 진정을 해서 이런 그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한 사건이 많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방송을 듣는 분이 있다면 그런 문제 있다면 언제라도 글로벌 이주민 협의회나 우리 그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에 연락해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3: 네, 용기를 내주세요. 사실 이 부분은 용기가 낼 필요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잘 하더라도 본인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사실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체불 임금 있거나 인권 침해 있을 경우에는 꼭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게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참고 살지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당하게 돼요. 한 설레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나의 권리를 찾겠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런 침해를 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설레를 만들어가는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불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사용자들의 인식을 만들 필요가 있죠.
1: 네.
2: 그걸 위해서도 용기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일단은 이제 40건의 여러 업종들이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그 여기 도움을 통해서 진정도 제기하고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진정해서 못 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또 이제 민사소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가 이주노동자들한테 잘 이렇게 전달이 되고 안내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현장에서 느끼기에 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잘 안내가 됩니까?
3: 네. 지금까지는 약간 그런 정보 전달이 잘 활동하는 사람한테는 잘 전달이 되지만 네. 조금 이렇게 활동 잘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래서 약간 이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1: 네.
3: 약간 잘 모르는 분이 아직 더 많이 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북 글로벌 이주민 협의회를
1: 네.
3: 하는 이유도 네. 네. 우리가 좀 더 필요한 정보들을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그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 더 멀리 좀 더 그런 깊숙이 퍼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함께 하게 되었고요.
1: 네.
3: 그래서 향후 저희가 좀 더 잘 알지 못하는 곳에 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그런 다음에 조금 배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자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가 서툰 경우에 체불 임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나라어로 좀 이렇게 안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체불 임금 진정을 했는데 알림톡은 사실 한글로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약간 좀 의아하거든요. 이 한국말이 정말 안 되는 분이 어렵게 어렵게 알고 가가지고 체불임금 진정을 했는데 안내를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참 막막해지는.
2: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주 공동체 라디오라는 라디오를 통해서
1: 네.
2: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1: 네.
2: 그러듯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다문화 국가가 이미 됐잖아요.
1: 네.
2: 그러면 수많은 방송 매체들이 있는데
1: 네, 네.
2: 그 방송 매체들이 다 한결같이 한국어로만 방송을 할 것이 아니고
1: 네.
2: 그래서 이제 베트남어로 네. 하는 방송이 있을 수도 네. 있고 네팔어로 하는 방송이 있을 수도 있고
1: 네, 네, 네.
2: 그런 커뮤니티들을 소통할 수 있는 언론 체계,
1: 네.
2: 방송 체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1: 정보 전달에 네. 있어서.
2: 우리 한국도 보면 미국에
1: 네. 네.
2: 아시아 방송이라고 있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한국 그 재미 교포, 한국 사람들을 위한 네. 방송이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남한에도 그런 뭐 베트남어로 방송을 하는 방송사.
1: 네.
2: 만들 수 있잖아요.
1: 네.
2: 이거는 라디오도 있을 수 있고 케이블 방송도 있을 수 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설립 허가를 주고 그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좋습니다.
3: 네.
1: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인데 이제 계절 노동자도 이번에 많이 이제 지원을 하시고 상담을 하셨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3부에 전지적 노무사 시점에서 계절 근로자 문제는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또 두 분 이제 4개월 사업을 하시고 또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일단은 우리 사회가 아까 얘기드린 다문화 사회가 됐는데요. 과거처럼 뭐 한민족이다, 단일민족이다 이런 환상을 이제 깼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주노동자가 없이는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현실로 좀 점점점 이주노동자에 의존하는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국가로 돼가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국가 체계를 좀 갖춰가야 되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뭐 경제규모로 보면 세계 10위 내에 10위 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반열에 끼어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 다음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유엔의 유엔 인권선언에 지금 네. 비준국가예요.
1: 네.
2: 193개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다면 북한의 인권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 내에 있는 인권 침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1: 네.
2: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그런 역할들을 작으나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노동공익센터도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대표님.
3: 네, 저희가 이번에 활동해보니까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향후 저희 전북 글로벌 이주민 협의회도 그 소통의 역할 그리고 지원과 연결 역할 열심히는 하겠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법 제도적인 개선이나 실질적으로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전지적 노동자 시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건설업,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농업 다양한 산업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는 이주노동자 없는 농업을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자 전북 14개 시군에서 모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북에 올해 상반기에만 9,548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한데 더욱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지적 노무사 시점에서는 계절 근로자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진행할 문세아 노무사님 나와 계신데요. 청취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문세아 노무사입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법규국장으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1: 네, 계절 근로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4: 네, 계절 근로자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있는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요. 보통 이제 이주노동자 분들이시고 그중에서도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좀 지자체에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입국해서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 이분들이 일하는 이제 농가나 어가 이런 사업주들은 지자체가 매칭해 줍니다.
1: 아, 네. 농가나 이제 어가에서 일하는 그러한 어떤 단기적으로 필요한 이제 인력을 지자체 매칭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매칭하는데 이 경우는 지자체가 매칭을 하는 거네요. 고용허가제와 이제 다른 게 그런 겁니까? 그러면 뭐 주체가 다른 건가요? 혹은 어떻게 다른가요?
4: 주체도 다르고 뭐 법적 근거도 다르고 좀 제도 자체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들을 입국 이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고용허가제는 애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고용법을 적용을 받고 있고 비자도 E9 비자를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하는 사업장들은 이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도 됩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가 있는데도 이제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들을 좀 몇 가지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절 근로자 비자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분들이 받는 비자는 E8입니다.
1: 네.
4: 이거는 한국 지자체랑 그 외국 지자체가 MOU를 체결하면은 입국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돼 있고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허가제가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법도 지금은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도 되지 못해서 사실 계절근로자분들은 노동법상 보호로부터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분들입니다.
1: 아니 들어보니까 외국인 고용법이 있어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마당에 계절근로자는 어쨌든 법 근거가 자체가 사실 없는 거나
4: 네,
1: 마찬가지네요.
4: 약하다 볼 수 아, 네.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법무부의 어떤 자체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도입이 된다는 거네요. 야, 그러면은 가장 이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계절 근로자.
4: 이주노동자 분들이 임금체불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처럼 역시 제일 빈번한 거는 임금체불 문제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상담을 했을 때 뭐 임금의 전액을 못 받거나 아니면 일부를 못 받거나 아니면 연장근로 수당 이런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네.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자분들이 특히 또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일하는 곳들이 다 외딴 시골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제63조를 적용을 받아서 일부 이제 노동법령들이 적용이 제외되는 농업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랑 밀접한 곳에서 노동과 생활이 모두 이루어지다 보니 뭐 욕설, 폭언, 폭행 이런 인권침해에도 노출되기 쉬운 구조인 게 계절 근로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1: 네, 사장하고 있는 시간은 긴데 고립되어 있다. 야, 이거 좀
4: 네, 예,
1: 생각만 해도 좀 약간 뭔가 좀 예, 안전하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많이 있을 테지만 어쨌든. 그러고 또 이제 연장근무 수당이나 이런 일부 이런 그 체불임금 문제도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4: 네.
1: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자체나 법무부는 공 이제 공식적인 국가의 이제 기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방 조치라든지 사후 조치들이 좀 잘 그래도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잘 되어 있나요?
4: 규정 지침 같은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잘 되고 있을지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자체나 법무부에서는 뭐 임금 체불이나 이런 인권 침해 같은 게 발생하면은 뭐 감점을 부여하면서 나중에 계절근로 제도를 계절근로 받을 수 없게 그 배정에 이제 영향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무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그거를 시정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이제 액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딱히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네. 정말 이분들한테 권리 구제를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네. 좀 공통된 매뉴얼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저희 상담 들어온 것도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는 자신들을 관리하는 센터 말고는 어디다 뭐 이렇게 권리 구제를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매뉴얼이 좀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담겨야 이게 이제 예방도 되고 구제도 될 수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그 임금체불 발생하면은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제 뭐 위탁을 주는 센터나 이런 차원에서도 뭐 지급하라고 권고를 하고 하긴 하는데요. 이제 권고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임금 체불이 계속되고 지연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까지 지원을 좀 하도록 매뉴얼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군에서는 뭐 계절 근로자들이 2개월이 넘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거를 이제 그 군에서 위탁을 받은 센터도 알고 있고 군의 이제 공무원분들도 알고 계셨어요. 이제 그런데도 크게 심각성을 인지하지 좀 못하는 것에서 좀 놀랐고요. 사실 이를 방치하고 결국에는 이제 계절 근로자들이 실망을 하고 출국을 결정했는데도 출국 전에 또 밀린 임금을 주기 위한 어떤 노력을 딱히 하진 않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네. 좀 잠겨야 할 것 같습니다.
1: 아예 그냥 출국 전까지 받지 못하면 지자체가 미리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농가에서 네. 이제 지자체가 받고 왜냐하면 지자체가 매칭을 했는데 그 진짜 출국 전까지 임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아예 그냥 노동 계절 근로자 제도 자체에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대지급금이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4: 근데
1: 농업은 사실 좀 그런 걸 지자체한테 책임을 또 좀 져야 또 그런 거에 발생하지 예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4: 네. 그 예를 들어서 대지급금의 네. 경우도 지금 보면은 농가 중에서도 이제 5인 이상인 농가들은
1: 네.
4: 임금체불 뭐 보증보험
1: 네.
4: 이걸 들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네. 대지급금 제도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네. 그런 것 같고
1: 네.
4: 5인 미만은 그 임금체불 보증보험 대상이 되는데 네. 그런데 사실 임금체불 보증보험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미리 임금을 지급하고
1: 네.
4: 나중에 구상하는
1: 네.
4: 그 구조잖아요.
1: 네.
4: 그런데 이게 또 보험이다 보니 소급 가입은 또 되지 네. 않아가지고 이게 의무임에도 가입을 안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대지급하는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출국하지 못하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대지급금 제도가 적용되는 이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받는데 이제 시간이 되게 오래 소요가 되는
1: 그렇죠,
4: 것 같아요.
1: 그렇죠.
4: 그래가지고 저도 지자체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자체도 정말 이 제도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계절근로자들을 오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하나니까 뭐 법무부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대지급을 하고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하고 이런 방안을 정말 도입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보증보험도 제가 저 알아보니까 이것도 농장주가 청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네. 청구 주체가 사실 체불임금은 내가 못 받았으니까 내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농장주가 청구 안 하면 이것도 또 안 돼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냥 제도를 약간 공적인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고 최근에 저기 그 사례 중에는 어디는 이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고 출국한 후에 지금 이제 민사를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4: 네.
1: 참 이렇게 5개월 일하고 가서 민사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참 드는데 어떠세요?
4: 그러니까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체불임금 확인서까지 발급이 됐습니다. 임금 네. 체불 사실이 확인이 됐지만 네. 아직도 사업주가 여전히 임금을 안 주고 네.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4: 그런데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네.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네. 거쳐야 되는데 이제 출국을 계약 기간은 5개월밖에 네. 안 되니까 그렇죠. 출국을 해야 되면은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지자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네. 물었을 때 이제 지자체는 민사소송을 이렇게 제기하시면 되시죠라고 네. 하는 게 너무 사실 무책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소송을 할 수가 너무 없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어렵고 제 생각엔 이렇게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서 짧게 일하고 임금 체불 당하고 결국 돈은 못 받고 나가서 이렇게 오히려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다가 공짜 노동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파악해보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현재 지금 계절근로자의 이러한 문제들을 지원하고 계신데 좀 마지막으로 좀 제도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가 시급하다. 혹은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4: 저는 계절근로자 제도 관련해서는 법무부랑 지자체에서 관리를 아무래도 하니까요. 그쪽에서 좀 더 이런 노동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계절근로자분들이 의지를 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지자체가 위탁한 센터 그리고 지자체 이렇게밖에 없고 노동적 그런 절차들은 사실 우리 내국인들도 한국인들도 사실은 잘 알기 쉽지 않은데 이분들이 그런 걸 스스로 찾아서 하기 정말 어렵다는 네, 생각이 네. 일단 들었고요.
1: 네.
4: 그리고 노동부도 좀 바뀌면 좋겠다는 부분은 정말 그 민원 접수 처리나 이런 알림들 카카오톡으로도 잘 보내주고 편리한데 너무 좋은데 이거를 각각 각국의 언어로도 이제 받아볼 수 있게 해주면은 좀 더 전달을 빨리빨리 정보 전달을 저희가 하는데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1: 네.
4: 또 이제 10월부터 그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들이 수사지휘권 그 검사한테 이제 받지 네. 않고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검찰의 경우에는 원래 사법통역사 이런 분들이 더 노동청보다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독자적인 수사권도 갖게 되니까 외국인 근로자 사건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더 우리가 사법통역도 가능하도록 노동청 부분에서도 더 이런 걸 확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또 계절 근로자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행정 공적인 서비스가 이제 이건 인권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냥 정말로 그런 안내나 이런 기본적인 안내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 있는 기본을 빨리 좀 그 행정이나 노동부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4: 네.
1: 늘어나는 외국인 인력만큼이나 그런 어떤 거를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나 고용노동부의 서비스도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특별히 이주 노동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과 상관없이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중 우동인 협회와 함께하는 한중 동인 라디오입니다.